가능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 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무년 6월 연료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우리 시에서 대상 건설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신흥 분야 신입당원 집중 선서로 초심과 사명을 구축했습니다. 염전 도서관 3시 반 공익학당이 수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알차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27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이 우리시에서 대상 건설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가 성당위와 성정부의 사업 휴보를 청취할 때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치적 책임감과 사업의 긴박감을 가열층 강화하며 취약점을 찾고 난제를 해결하며 신속하게 추진하고 분발 전진하며 대상 추진에 영향을 주는 막힌 곳과 어려운 점을 타개하는 데 힘을 쏟아 더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착지 착공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치도록 추동함으로써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간 생산량이 50만 상자인 인삼 4폰인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을 현지에서 고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기업은 공사 일정에 따라 작전도를 걸고 시공하며 공장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설비 주문, 설치 및 조정을 함께 틀어주어 생산 라인이 일찍 돌아가고 기계가 일찍 움직이게 해 조속히 시료를 형성해야 합니다.

길림종마트 디지털 물류산업단지 창고 물류 및 콜드체인 물류가공센터 대상은 현재 콘크리트 붓기, 벽체 판자 설치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공의 황금기를 틀어주고 기계 인력 등 시공 경량을 충분히 조율하며 여러 공정의 교차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투자 강도를 확실히 높이고 건설 속도를 끌어올려 대상이 하루빨리 생산을 가동하고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연길국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케이블용 구리선 선재 및 배절함 생산 대상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이 현지 실제에 입각해 혼춘자금 동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산 라인의 지능화, 자동화 승격 개조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생산 공예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제품 품질을 높이는 등 전심전력으로 제품을 정밀하고 우수하게 만들고 기업을 더욱 크게, 더욱 강하게 키워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의료미용타운은 우리 주에서 중점적으로 기획해 구축하는 특색 산업단지입니다. 호가복은 의료미용 산업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면서 여러 차례 의료미용 대상 건설 상황을 답사했습니다. 그는 선우회 연길시 중의원 중이항로화 재활종합진료센터 의료미용 건강양생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도 대상의 완공은 부대 산업 대상의 착지를 흡인하고 산업 군집의 직접 발전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가능한 조속히 추진한 것을 견제하고 토지층 방비, 부지 고르기 등 사업을 다그쳐 완수하며 주체 공사 시공으로 신속히 전환해 10월 말 전에 주체 공사를 완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도시소재 대상 건설에서 호가복은 대상 시공 진척에 대해 상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시소재 대상이 완공되면 공공문화 봉사 공급을 가열층 풍부히 하고 도시의 문화 기지를 제고할 것입니다. 이는 책향기 넘치는 연변 브랜드를 구축하고 연변 문화 관광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 작용이 두드러지고 의의가 중대합니다. 시간대를 긴밀히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강화해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의 개선과 개조를 확실하게 틀어주고 로컬 미화 및 경관 조성을 잘 틀어주어 풍경이 있고 책향기가 있는 도시 문화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길 백화 주제 VOCO 호텔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이 시공 경량을 총괄해 조속히 주체 공사 건설을 완성하며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동시에 전개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고 멋지게 모습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도시 응접실 및 진달래 미식대회 대상 건설의 한창인 가운데 호가복은 건설 진척을 현지 답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운영 관련 사항을 미리 기획하고 전문 운영팀을 도입해 대상의 운영 관리, 업태 개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합리하게 배치함으로써 대상이 완공되는 즉시 운영되고 개업하는 즉시 번창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을 진지하게 살펴 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우리시의 대상 건설, 투자 유치 진척에 관한 회보를 특별히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길시는 수부 도시로서 전주의 발전 대국에서 지위가 자못 중요하고 작용이 특히 두드러지므로 반드시 대상 건설, 투자 유치에서 선두에 서고 본보기가 되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연길시 각급 각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책임의식, 담당 정신을 가열층 강화하고 마음과 정력을 대상 건설, 투자 유치에 집중시키며 스스로 차이점을 찾고 부족함을 파악하는 데 능숙해야 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 수준을 높이는 데 공을 들여 대상 유치, 착지, 건설을 제약하는 막힌 곳과 어려운 점을 백방으로 해결함으로써 더욱 많은 중대 대상이 유치되고 착지되며 빠르게 건설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번화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시달하고 책임자와 시간대, 진도 요구를 명확히 하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상은 하나하나 정리해 맞춤형 대책을 세우고 진도가 지체된 대상은 중점적으로 추적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대상을 다그쳐 건설하고 조속히 생산을 가동함으로써 더욱 많은 실물 작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을 서둘러 기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연구하는 상태에서 사업하는 것을 견제하고 상급의 각종 정책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며 국가 초창기 특별국채, 중앙 예산 내 자금, 일반채, 전문채 정책 방향, 지원 분야와 구체적인 투입 방향을 둘러싸고 국가 투자 방향에 부합하고 견인 작용이 현저한 우수한 대상을 기획 포장함으로써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견실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두드러지게 잘 틀어줘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앞장서서 대상을 기획하고 직접 단장이 돼 외부로 나가 투자 유치를 전개하며 제조업 발전이라는 이 주력 방향을 정밀하게 겨냥해 투자 유치 구역을 정밀하게 지정하며 기업의

0: 94명의 진입 당원들이 단기를 마주하고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진입 당원 대표는 발언에서 당에 대한 충정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각자의 일터에서 앞장서 모범을 보이며 실제 행동으로 당기 앞에서 한 엄숙한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봉 당지부 당원 담립국은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일하든지 반드시 성과를 내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더 잘해서 당원이라는 신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이어 전체 신입 당원들은 전문 당 수업을 듣고 당규약 핵심 내용과 정신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학습해 했습니다. 이번 집중선서는 신입 당원의 정치 생명에서 엄숙한 출발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학습 교육이 입당 초기부터 불이 내리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시당위 사회사업부와 시당위 도계 새로운 조직 사업위원회는 신흥 분야 당원 교육 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주고 신입 당원들이 입당 선서를 마음속에 새기고 사명과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도록 이끌어 당기가 신흥 분야에서 더욱 빛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1: 일전 중국항암협회 유방암전문위원회, 중화의학회 종양학분회, 유방종양학조 전문가들이 참여한 2026년 CBCSN CSOBO 지침 중청년 전문가 순회 강연이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여러 병원과 성내 35개 병원에 관련 전문가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규범으로 이끌고 기층의 힘을 보태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한 중청년 전문가들은 CBCS 지침에 대해 권위적인 해설을 진행하고 유방암 최신 연구 진전과 신기술 신방법을 소개했으며 고가급 유방암 규범화 진료 리념과 기술을 전달해 참가자들에게 실용적인 참고와 게시를 제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휴대용 지침서도 배포해 기층 의사들이 일상 진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현급 유방 종양 예방 치료 능력 향상을 도왔습니다. 길림성 종양병원 유방의과 주임 서규영은 이번 현급 순회 강연이 연변에 자리 잡은 것은 동북 지역 현급 유방암 진료의 부족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조치인 바 학술적으로 지역 진료 기준을 통일하고 최신 연구 진전을 함께 공유했다고 하면서 실무적으로 시와 현 지역의 진료 격차를 줄이고 현지 유방암 검진, 진단, 치료 체계를 보완해 군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규범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0: 소상시장이 새롭게 운영된 후 관광객들의 방문 열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흥가도 민어사회구역 관할구역의 애심상가들은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을 펼쳐 관광객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며 따뜻한 행동으로 도시의 선의를 전하고 있습니다. 수상시장이 새롭게 단장해 정식 운영된 후 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청양관은 매일 연변 특색 냉면 육수를 직접 끓여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한 잔의 더위 해소 음료는 관광객들의 여행 피로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연결 시민들의 순박함과 열정을 몸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흥룡강 관광객 장서일은 이곳에는 맛있는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으며 지역 풍토와 인정도 정말 친근하고 정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연결 려조 청양관 책임자 리숙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변에 와서 냉면 육수로 더위를 식히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활동으로 시민생활 속 작은 선행을 통해 연결 시민들의 선량하고 아름다운 문명 소양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문명 연기를 관광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체험으로 만들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도시의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연변 도서관 2026년 여름방학 3시 반 공익학당이 7월 14일부터 전주 소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는데 운영 기간은 20일입니다. 공익학당은 업종별 전문 교원을 초청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화 기초 소묘, 붓글씨, 프로그래밍, 드론 등 4개 성숙된 과정에 기초해 연변대학 미술학원 교외 실천 기지와 연합해 흙조각 체험 과목을 새로 추가하면서 과정 체계를 한층 풍부해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질 높은 공공문화 봉사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공익학당은 전통문화 전승과 과학기술 창의력 양성을 함께 고려해 운영됐습니다. 도서관과 학교의 협력 을 통해 우수한 예술 자원을 통합하고 어린이들의 방학 학습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며 책 향기와 예술 교육의 문화 혜민 진지를 어린이들의 여름 방학 생활 속에 마련했습니다.
0: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0: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대가로 해야 합니다. 안전은 지키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시시각각 안전을 명기합시다.
0: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입니다. 이번 주에는 황보경학 작사 작곡의 AI 기술로 제작한 아버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줄기세포 불로주사 맹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 절기와 건강 관련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보도대변인 호광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례 일부 불법기구와 개인이 대중들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등 수요를 이용해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줄기세포 관련 약품과 기술을 과장해 마케팅하고 있는데 노화를 방지하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이른바 줄기세포 불로주사를 홍보하며 장기 복구, 만성질환 완치 등이 가능하다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임의로 줄기세포 주입 등 임상 조작을 수행해 대중의 건강과 재산 안전에 위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첫째, 생물의학 신기술 림상 연구와 림상 전환 응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면 줄기세포 관련 림상 연구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림상 전환 응용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약품, 의료기기는 등록,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의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줄기세포 치료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의료기구에서 전개해야 하며 미용원, 양생관, 세포기술서비스회사 등 비의료기구와 비의료전문기술자는 어떠한 진료활동도 전개할 수 없으며 이런 유형의 활동으로 초래되는 건강위험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승인되지 않은 연구 단계에 있는 줄기세포 제품과 기술은 림상 응용을 전개할 수 없고 비용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중은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관련 단서를 발견한 경우 현지 공안,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에 신고하거나 12345 전화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 물놀이 할 때 몇 가지 수영병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수영장에 가서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영장의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질병이 쉽게 전염되는데 어떻게 수영장의 수질 합격 여부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네, 여름철 물놀이 시 조심해야 될 몇 가지 수영병입니다. 기준치 미달 수영장 수질은 대중들의 수영 체험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위생 건강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중 잔류 염소 농도를 예로 들면 수영장에서는 주로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수질을 소독하는데 일정한 유리성 잔류 염소 농도를 유지하면 수영장의 물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살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파될 수 있고 전염성이 강하고 빠르게 전파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손, 수건, 물 등이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코 마클라미디아는 수영장의 물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 전염병입니다. 의뢰하면 세균 감염으로 인한 농포창은 궤양 후 접촉하면 전염될 수 있습니다. 피부 얕은 층의 곰팡이 감염에는 무좀, 회색 손톱 등이 포함되며 슬리퍼나 수건을 통해서도 쉽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염증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일단 물을 삼키게 되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수영장 물을 따라 인후관으로 들어가 귀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역행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도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은 수영할 때 불가피하게

특히 어린이는 중점 보호 대상입니다. 네, 여름철 모기가 많아지면서 모기에게 물려 생기는 병이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행성 B형 뇌염입니다. 네, 그럼 유행성 B형 뇌염은 어떻게 전파될까요? 네, 유행성 B형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중추신경계통의 급성 전염병으로 모기에게 물려서 전파되고 작은 빨간집 모기가 주요 범인입니다. 바이러스가 돼지 등 가축과 모기 사이에서 순환하는데 모기가 병든 돼지를 문후 사람을 물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사람과 사람 지간에는 직접적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시간과 군체가 있습니다. 유행성 B형 뇌염은 여름과 가을에 많이 발생하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보편적으로 감염되기 쉽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어린이의 발병률이 크게 감소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는 여전히 중점 보호 대상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유행성 B형 뇌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그리고 모기 회피 및 방제 이중 보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에게 무료로 유행성 B형 뇌염 백신을 접종하며 국가 면역 절차에 따라 8개월 연과 2세에 각각 1회 접종합니다. 다음은 모기 회피 및 방제입니다. 집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모기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기가 많을 경우 전기 모기향, 살충 에어로졸, 전기 모기채 등 도구를 사용해 모기를 방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실내 환기를 유지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옅은 색상의 긴 소매 옷을 입고 모기 퇴치제를 잘 뿌려야 합니다. 집과 주변의 고인물 용기, 즉 화분, 물 항아리 등을 제때 제거해 모기의 번식을 감소해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송소나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미련이 남습니다.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요. 인생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잘 살아남는 특징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베푸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예의를 잃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고 남을 깎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도 선을 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남이 잘 되는 걸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사람들. 관계든 돈이든 깔끔하게 정리할 줄 아는 사람. 부정적인 말로 하루를 망치지 않는 사람.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할 일부터 하는 사람. 네, 우리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몇 가지의 특징에 부합되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까요? 구려녹 고 김성삼 가수가 부른 우정은 별과 함께 감상합니다.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가면서 남의 눈치 보지 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아껴두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의 인생에 간섭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 좋아하는가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매일매일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바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승화 가수가 부른 내 인생 내 멋대로 듣고 갑니다.

문득 드는 바람에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간신히 참는 요즘을 새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울지 않아도 될 일이 하나도 없게 마음이 괴로운데 나를 너무 몰라줬나 보다. 네, 가끔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다독여주고 나를 힐링시켜주는 그런 나 자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모든 걸 참고 참으면 견디겠지? 네, 물론 참으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엔 상처가 생겨서 골마 터지고 병이 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힐링시켜주고 나를 사랑해주세요. 권명 가수의 내 곁에 돌아와줘요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이 세상에 절대 깨지지 않는 항아리와 금이 안 가는 관계는 없습니다.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항아리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래서 항아리에 비유할 때가 있는데요. 절대 깨지지 않는 관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나는 친하니까, 그 사람하고 아주 친하기 때문에 허물없이 아무 말을 해도 된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착각이거든요. 친할수록, 관계가 좋을수록 내가 그 상대를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조심히 다뤄야 되거든요. 그러면 깨지지 않는 오래가는 항아리가 될 것입니다. 방성길의 세상을 알겠더라 보내드립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듯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봄처럼 따뜻했다가 여름처럼 뜨거웠다가 가을처럼 물들었다가 겨울처럼 차갑게 식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편단심 같은 마음은 유지할 수가 없을까요? 해바라기처럼 구려녹의 해바라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연변 아줌마 함께 배워봅니다. 이 노래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엔지 롱마이 APP, 그리고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엔지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79319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연변 아줌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사가 필요하시면 그 사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절 가사입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일 잘하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일 잘하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고향 멀리 낯설은 타향 땅에서, 고향 멀리 낯설은 타향 땅에서, 그리움에 취해 울고 사랑에 웃네. 그리움에 취해 울고 사랑에 웃네.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네, 2절입니다. 가정에서 현철양모 자랑 많던, 가정에서 현철양모 자랑 많던, 살이 밝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살이 밝고 꿈이 많은 연변 아줌마. 고향 땅 천리만리 떠나 있어도, 고향 땅 천리만리 떠나 있어도, 상봉을 기약하며 내일을 웃네. 상봉을 기약하며 내일을 웃네.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오늘도 꿈속에

꿈에서 별이 웃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이 웃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이 웃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이 웃는다네. 네, 2절이 끝나고 1절의 후렴구가 한번 반복됩니다.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줄 보겠습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올라갑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들립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얼마나죠? 자, 앞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방 번호가 79147번, 79147번입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중심 앱, 옌지롱매 앱과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 두 곳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변 아줌마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0: 네, 노래하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하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반세기를 걸친 비교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같은 이야기. 등기고 싹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 이야기가
1: 한여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0: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20번째 시간입니다. 초연이는 위호산을 지혜롭게 탈취하다라는 극에서 나오는 결단성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영정씨, 어떻게 해서라도 요하씨를 도와 12도령을 찾아야겠어요. 빨리 찾아서 빨리 보내야죠.
1: 당연하지. 남자 대장부가 말하면 말한 대로 해야지.
0: 당신도 남자 대장부에 속해요? 대장부라면 권력도 있고 돈도 있어야 하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1: 그래, 난 그저 남자일 뿐이야. 대장부는 못 돼도 남편은 될 수 있잖아.
0: 제 좋은 생각만 하네요.
1: 성구속담에 인진가부라고 했잖아.
0: 초연이가 웃었다. 그 혼탁한 감기 비음이 우습기 그지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소약사탕 하나를 건네주었다. 그러면서 기회를 노려 초연이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하여튼 말만 번드르하게 잘한다니까. 초연이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기침을 했다. 나는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병든 고양이는 호랑이보다 훨씬 귀여웠다. 이 병든 고양이는 머리를 너무 짧게 깎아서 고슴도치 털처럼 손이 다 따가웠다.
1: 당신은 실컷 앓기만 해.
0: 당신이 나를 무시하니 모든 정력을 병기만 쏟은 것 같아요. 그녀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0: 다른 사람한테 지지 않던 그 입을 꼭 다물고 말이다. 또 안 하게 했다봐. 가만두지 않겠어.
1: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이런 잘못을 하면 어르신께서 벌을 내려주십시오.
0: 나는 꼭 그렇게 하겠노라 결심했다. 남자는 일생에 자기 말을 들으려고 하는 여자를 적지 않게 만난다. 여자가 조금만 말을 들어도 남자는 더없이 위풍당당해진다. 여자는 언제나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듣기만 바란다. 만일 이 방면에서 성과가 없으면 여자의 체면이 안 서는 것으로 여긴다. 과연 들을 말이란 뭐고 듣는 것은 또 무엇인가? 총적으로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빈말뿐이다. 사랑이란 게 없으면 모든 게 속이 텅 빈 통이 울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와 초연이의 사랑은 갑자기 아주 큰 진척을 가져왔다. 뜻밖의 횡재였다. 이 3일 사이에 우리의 사랑은 골로 떨어졌다. 하늘로 올라갔다. 그 격차가 멀미날 정도로 심했다. 초연이의 어머니가 장을 봐가지고 돌아왔다. 우리 둘의 일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다. 나는 할 수 없이 초연이가 쓴 기사를 갖고 신문사에 들렸다가 다시 초연이 집으로 갔다. 식사 후 초연이의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것이 보였다. 자식에 대한 크나큰 사랑이 아니면 어떤 여자가 주방에서 저렇게 많은 사발을 짓겠는가. 나는 늦게까지 초연이 집에 머물렀다. 우리 둘은 TV를 보았다. 연예 뉴스가 아닌 다른 프로를 봤는데 초연이에게 아주 드문 일이었다. 한 번쯤 앓는 것도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프다는 이유로 뭐나 다 누릴 수 있었다. 나 같은 남자 대장부마저 잘못을 빌러 이렇게 찾아왔으니 말이다. 집에 돌아오니 12시 반이 넘었다. 집에 오는 과정에 나는 큰 결심을 내렸다. 마음속의 잡생각은 다 없애고 일편단심으로 서연이만 사랑하기로 결심했다. 여화는 그저 환영일 뿐. 그녀에 대해서는 도와줘서 덕을 쌓는 것으로 생각하리라. 나는 다시는 잡생각을 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그랬다. 맹세했다. 자신의 의지만 잘 단련하면 이제 여화를 만났을 때 뻘쭘하지 않을 것 같았다. 집에 들어서서 불을 켰다. 그런데 스위치를 여러 번 눌러도 불이 켜지지 않았다. 정전이었다. 나는 누나 집 문을 한참이나 두드려서 붉은 촛대 네 개를 빌려와 촛불을 밝혔다. 삽시의 방간은 희미하고 하늘거리는 붉은 빛으로 가득 찼다. 창 밖으로 창백한 달빛이 새어 들어왔다. 같은 달빛이라지만 부동한 사람들을 비춘다.
2: 영정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0: 촛불 사이로 여화가 앉아있었다. 촛불에 비친 여화의 얼굴은 한 쌍의 하얀 손마냥 하늘거리고 있었다.

0: 왔어요?
1: 온 지 꽤 됐어요. 어디로 갔댔어요? 뭔가 찾았나요?
2: 서연이와의 일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지만 대신 여화의 일을 깜빡 잊고 있었다.
0: 아직이요.
1: 영정 씨, 난 정말 겁나요.
0: 그러지 마요.
1: 시비도령을 찾지 못하면 어쩌죠?
0: 꼭 찾을 겁니다.
2: 이렇게 보니 이제 와서 모든 것이 나의 신념으로 변해버렸다.
0: 인간 세상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1: 아니요.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세상이 너무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비슷한 모습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제 바램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본성에서 실현될 수 없는 일인가 봐요. 다 제 탓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한 제 탓이에요.
2: 여화가 후회를 하나.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다 세월이 빠른 탓이지. 붉은 촛대는 방울방울 하염없이 눈물을 떨구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일찍 옷섭에서 사라지고 수단에 묻히워 구천에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슬퍼하는 귀신을 어떻게 위로할지 몰랐다. 한창 멍해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여화가 놀라서 머리를 들었다.
0: 정전이라지만 전화와는 상관이 없어요. 전화는 다른 전기를 써요.
2: 나는 바삐 해석했다. 같은 전기도 다른 세계에 있었다. 같은 이야기도 다른 결과를 낳았다. 서연이었다.
0: 조윤아, 여기는 정전인데 당신 쪽은 괜찮아?
3: 거리가 이렇게 먼데 서로 상관이 없지.
0: 오, 그래?
3: 전기는 그렇지만 사랑은 거리와 상관없죠?
2: 우리 관계는 삽시에 가까워졌다. 에디슨에게 정말 감사해야겠다.
3: 여화씨는 없어요? 있으면 말을 전해줘요. 내 것이라면 어떻게 하든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니면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된다고 잘 달래줘요. 여화씨한테 그렇게 쌀쌀맞게 구는 게 아닌데.
2: 서연이가 수화기를 놓은 후 나는 처음으로 서연이가 마음씨 고운 여우라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서연이가 앞으로 쭉 착할까봐 걱정되었다. 서연이 같은 여자는 착하면 재미가 없어지니까. 서연이가 각성해서 좋은 사람 역할을 하면 나는 또 무슨 역할을 하지? 여화는 내가 수화기를 든 채 멍해있는 것을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나를 바라보았다.
0: 여자친구라지만 참 걱정돼요. 어떨 때에는 겁나게 잘해주다가도 어떨 때에는 또 차갑게 대해서요.
1: 그게 바로 영정 씨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일부러 차갑게 대하죠.
0: 왜 사랑하는데 일부러 차갑게 대하는 거죠? 시비도령도 일부러 차갑게 대하던가요?
2: 여화는 모른 채를 했다.
1: 사랑은 복잡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0: 네? 그래요? 소윤이와의 사랑 이야기는 소설로 써도 돼요.
1: 소설로요?
2: 그녀는 무슨 말인지 몰랐다.
0: 소설은 없는 일을 지어내고 있는 일은 과장해서 말하죠.
2: 여화는 그제야 알겠다는 듯 빙그레 웃었다.
1: 그럼 선고겠네요?
0: 우와, 어떻게 선고를 다 알고 그래요? 빨리도 배우네요.
1: 영정 씨, 선고는 새 단어가 아니에요. 옛날에 있었지요.
0: 요하 씨는 어떻게 알았지?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편역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영 해설 정선아 배역 김혜연 최림 정선아 제작의 면무력 20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주말 저는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고향에는 마을 앞을 지나는 강이 있는데 물이 너무 깊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세상에 물놀이 하기 좋은 곳은 많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뛰어놀던 추억이 깃든 곳이라 물놀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이 강가가 생각나고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찾게 됩니다. 아이는 맑은 강물에 발을 담그고 예쁜 돌을 주워 물에 던지며 한참 동안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강 옆에 떨어진 커다란 나뭇잎을 주워 물 위에 배처럼 띄워보았는데요. 넓고 가벼운 나뭇잎은 잔물결에 실려 물 위에서 가볍고 활기차게 흥떡흥떡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나뭇잎이 물 위에 떠서 흥떡흥떡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활짝 웃으며 천천히 흘러가는 나뭇잎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역시 잔잔한 물결 위에서 가볍게 넘실거리는 나뭇잎을 보며 평소 복잡했던 마음까지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흥떡흥떡 움직이는 모습이 어찌나 재미있었는지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곁에 두었던 물통까지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물통은 물 위에 둥둥 떠 흥떡흥떡하며 천천히 흘러내렸고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한편 저는 물통이 멀리 떠내려가 잃어버릴까 걱정되어 서둘러 강가로 달려가 재빨리 물통을 건져 올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흥떡흥떡입니다. 둥둥 떠서 흥겹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양을 뜻하며 흥떡흥떡하다로 사용합니다. 종이배, 나뭇잎 등 물에 뜨는 가벼운 대상이 바람이나 잔물결에 흔들릴 때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흔들리다 라고 하기보다 가벼운 느낌과 활기찬 분위기가 함께 담겨 훨씬 생동감 넘치게 풍경을 묘사해 줍니다. 흥떡흥떡에는 물결이 흥치 있게 굽니는 모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넓은 강가나 넓은 연못에서 바람이 불 때 끊임없이 물결이 밀려오고 넘실거리는 광경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푸르른 숲을 찾아 야외로 갔었는데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은 바람이 불 때마다 잔물결이 끊임없이 일어나 흥떡흥떡 굽니며 멀리까지 흘러갔습니다. 잔잔하지 않고 활기차게 물결이 일어나 넘실거리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이런 광경을 표현하기에 흥떡흥떡만큼 잘 어울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아닌 생동감 넘치게 출렁이는 강물을 묘사할 때 자주 활용합니다. 물 위에 떠있는 사물의 흔들림, 활기차게 넘실대는 물결, 두 가지 자연 풍경을 한 단어로 담아낸 흥떡흥떡은 선조들의 자연 관찰 능력이 돋보이는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국가주석이 브라질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0: 중공소환과 공무원이 최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 법치선전 교황을 전개할 때 관한 중앙선전부와 사법부에 제9차 옥이는 전망기획을 전달했습니다.
1: 올 상반기 전국 교모이상 공업기업리온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0: 김정은이 중국 이민지원군 별사령원을 참배했습니다.
1: 뉴스의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7월 27일 오전 습금형 국가주석이 요청령해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습금형 주석은 최근 연일 내 중국 브라질 운명 공동체 건설과 두 나라 발전 전략한 조목은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양국의 발전과 양국인민의 복지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동시에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 소중한 안전성을 보유했다고 표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이고 중국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브라질도 중요한 국내 정치 의제를 맞이했습니다. 중국은 브라질과 함께 양국과 다자 간 전략적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의 량완 태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습금형은 새로운 정세,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글로벌 남방의 중요한 성문국으로서 양국은 역사의 정의와 문명의 진보편의 국권이 서서 글로벌 관리체계를 개혁하고 보완하며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더 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손잡고 대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협력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단결의 기세를 수호하고 더 많은 성과를 이루게 글로벌 남방의 단결과 자강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중국은 브라질의 국제적 지위와 중요한 영향력을 깊이 중시하며 브라질이 자체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고 외래 간섭을 반대하는 것을 지지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브라질의 기여를 높이 평가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보다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건설하는 양국 운명 공동체는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재분야 협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액은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브라질과 중국 문화의 재반 행사는 양국의 친선적 민심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졌습니다. 브라질은 중국과 인공지능, 에너지 광산 등 분야의 쌍무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하며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브라질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쌍무 협력이 다원화 방향으로 발전하며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은 중국이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개방과 포용의 인공지능 국제 협력과 글로벌 관리에 대한 습금형 주석의 이념을 높이 찬성합니다. 브라질은 중국과 함께 다자간 조류를 긴밀히 하고 유엔의 권유를 수호하며 브릭스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다자주의를 확고히 수호할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 정치를 단호히 반대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초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견제하며 국제 공정과 정리 그리고 세계 평화와 안정을 공동 수호할 것입니다.
0: 중공소환과 공무원이 최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 법치선전 교황을 전개할 때 관한 중앙선전부와 사법부의 제9차 5기는 전망기획을 전했습니다. 계획은 법치선전 교황은 법에 따라 나라를 전면 다스리는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사업으로 습금형 법치 사상이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하는 것을 선차적 과보로 설마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법치선전교황법의 관철과 실시를 수단으로 하고 사회주의 법치 문화의 번영과 발전을 버팀목으로 하며 법치선전교황 사업체계의 건전화를 보상으로 삶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법치 정신을 선양하며 법치사회 건설을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량환 법치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지도 간부의 법에 따른 업무 처리 능력 수준과 국민의 법치 자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전 사회가 법치를 숭상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계약을 존중하고 공정을 수호하는 량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법치 선전 교양과 법에 따른 관리, 법치 실천에 심층 융합을 실현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전면 다스리는 사회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지합니다.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법을 보급하는가는 법률 보급 책임제를 깊이 있게 실시하고 법치 선전 교양 사업의 제도화, 규범화, 과학화 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1: 국가통계국이 7월 27일 발표한 조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3조 9,479억 9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1사 분기보다 3.2%포인트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업 생산은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공업기업의 리온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연산력 수요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전자업종의 리온이 상반기 동기 대비 96.9% 성장하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을 8.5%포인트 견인했습니다. 그중 서버와 관련된 컴퓨터 제조, 컴퓨터 관련 장치 제조업의 리온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제조업의 리온도 상반기에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동, 알루미늄 등 요새금속 제품의 수요가 늘면서 올 상반기 요새금속업종의 리온이 99.4% 성장하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을 4.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0: 1976년 7월 28일 당산에서 리터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100년 공업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당산은 폐허 속에서 일어서 현대화 신흥 도시로 성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화폭을 그렸습니다. 하북강철그룹 당강회사의 생산작업장에서 자체로 연구개발한 스마트 제강 시스템이 강철 생산 과정에 4천여 개 핵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면서 주문을 정밀하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고강도 자동차용 소재, 고급 가전제품용 소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300여 종의 특수강을 생산합니다. 당시 당산에서 강철은 재해 복구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물자이자 도시 경제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28일 만에 강철 생산을 회복하고 철강 산업의 초단위 규모화를 이루기까지 오늘날 당산은 국가급 강철 청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강철 산업을 원자재 중심에서 소재 중심,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해 연안에는 수많은

0: 선박들이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전박했습니다. 지진 후 황무지였던 해안이 이제는 현대 화항구인 방산항으로 일신했습니다. 조비전 항구 구역에서 부두 3단계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완공 후 항구에는 40만 톤급 선박 두 척이 동시에 전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방산항의 컨테이너 국내외 화물 운송은 전 세계 약 80개 나라와 지역의 262개 항구와 연결되고 에너지, 건축, 자재, 대외 무역 화물은 이곳에서 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때 폐허였던 당산은 현재 정원 도시로 거듭났고 현지 주민들의 복지는 갈수록 증진하고 있습니다. 북경 당산 도시 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궤도 위의 북경 천진 하복은 한결도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로후 주택 단지 1,235곳을 개조하고 성급 아름다운 마을 1,282개를 건설했습니다. 창밖에 푸른 사인이 펼쳐지고 밖으로 나가면 공원에 들어설 수 있는 생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더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의 창구 도시, 환발의 지역 신형의 산업화 기지, 수도 경제권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당사는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발걸음을 계속 내딛고 있습니다. 이곳 용접 로봇 산업 규모는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세계 국가급 중소기업 특색 직접 산업단지가 규모화를 실현해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환한 북경천진 과학기술 성과는 450여 건, 북경천진 기술계약 거래액은 연간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산업이 번창하고 살기 좋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현대화 해안 도시 당사는 현재 발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 고품질 발전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자 정책개를 보고회 제7차 보고회가 7월 27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농업농촌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장준은 습금형 봉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시종 삼농사업을 깊이 중시하고 농업농촌 발전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가져오도록 이끌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생산량은 1조 4천억 건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빈곤 해탈 공약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확대한 남편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향촌 마을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차 회는 전망 계획 기간 농업 현대화와 농촌 현대화를 일괄 추진해 농업의 효익 증대, 농촌의 활력 제고, 농민 소득 증대를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생산량과 생산 능력, 생산과 생태, 증산과 수입 증대를 일괄 추진하고 농업의 종합적 생산 능력과질, 효과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상시화 대상 지원을 뜻밈없이 견제하고 대규모 빈곤 재발 또는 빈곤 발생을 막는 최조선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천만 프로젝트의 경험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활용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향촌 마을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 계획을 갈증 심하게 강농, 해농, 분농의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0: 중국이 신청한 경덕진 수공도자기 산업유적이 최근 세계유산 목록에 성공적으로 등재되면서 우리나라 제61호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천년 가마불이 오늘날까지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세대를 거쳐 그 불씨를 지켜온 무형 문화유산 장인들 덕분입니다. 오늘의 문화중국행에서는 경덕진 가마불꽃은 지금도 청춘이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양리에 자리한 서가요 유적은 명나라 말기에 축조된 것으로 경덕진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되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가장 규모가 큰 장작 가마유적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살아있는 유산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자가 서가요를 찾았을 때 50여 년간 성화백자 그림을 그려온 류국향 씨가 붓을 들고 백태우에 정성스럽게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류국향 씨는 은퇴 후 이곳에 와서 전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벌써 5년째입니다. 지금은 그의 작품에 매료되어 단골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6년 서가요의 가마불이 38년 만에 다시 점화되었고 그 이후로 이곳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전시 활동이 상시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장작 가마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가마지휘라고 불리는 핵심 기술자들입니다. 팔순 고개를 넘긴 국가급 무형 문화유산 대표 전승인 호가왕 씨는 일생을 가마불과 함께왔으며 지금은 전승인 양성에 더 많은 정력을 쏟고 있습니다. 호가왕 씨에 따르면 이런 전통 공예는 가마 구조가 다르고 사용하는 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오는 제품들도 다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전통 가마에서 구워낸 제품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대 장작 가마가 천연의 온기를 이어가는 동안 경덕진 반대편의 도계천 문화창의 거리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계승자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년간 경덕진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순유입되고 있으며 8만여 명이 산과 바다를 넘어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경덕진 표류자라고 부릅니다. 경자 수작, 도자기 브랜드 창시자 진세걸 씨는 경덕진 도자기 대학을 졸업한 후 이곳에 남아 창업하기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진세걸 씨는 경덕진에는 도자기 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모였고 평소 창작과 생산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방에서 모이던 장인들이 이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도계천 지구에는 청년 창업자 3만 3천여 명이 정착했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도자기 브랜드 총 4,500여 개를 육성해냈습니다. 경덕진 표류자들이 안심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경덕진은 임대료 감면, 창업 보조금 등 많은 친화적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출신 도자기 예술가 메건 화이트는 저는 경덕진을 사랑합니다. 완벽한 도자기 산업 체인과 친절하고 포용적인 현지인 덕분에 본국의 문화와 동방 도자기 예술을 자유롭게 융합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기준 경덕진 도자기 산업 총 생산액은 1,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제품은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도자기 도시 생명력은 박물관에 봉인된 표본이 아니라 거리와 골목, 가마와 작업장, 창의적 시장 곳곳에 생생한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가 27일 종국 황해 발해 절세 소식지 세계자연유산 경계 조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려뇽 대련 장산군도의 절세 소식지가 세계자연유산 명부에 오르고 중국 황해 발해 절세 소식지 시리즈 유산은 2024년 이후 재차 확장되었습니다. 려뇽 반도 동부 황해 북부에 위치한 장산군도의 핵심 지역은 대련시 장해현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려뇽성 대련시 장해현 자연자원국 려영천 국장은 장해현은 현지 주민들이 세대를 거쳐 뿌리를 내린 해양 토존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동남아 철새 이동 로선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해상 생명선이라고 표했습니다. 려영천 국장에 따르면 195개 섬과 암초, 작은 섬으로 구성된 장해현은 독특한 섬 지형과 풍부한 조간대 생태계를 통해 철새에게 충분한 먹이원과 량만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세계에서 장해현은 황해 발해를 가로질러 이동하는 과정의 중요한 에너지 보충지이자 서식과 번식지이기도 합니다. 중국 황해 발해 절세 서식지 세계유산은 세계 최대의 갯벌숲지 위치했으며 동아시아 오스트랄리아 절세 이동 통로의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강서송 염성 북부, 남부, 상해 숙명 동탄, 산동성 동룡 황하구, 하북 창주, 남대강, 려뇽 대련 뱀섬, 로철산, 려뇽 단동, 암록 강구 등은 앞서 철새 서식지 세계유산에 이미 등재되었습니다. 국가림목자원국 자연보호지 관리사 자연공원관리처 손철 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자연유산 15개, 자연문화복합유산 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려뇽대련 장산군도 철새 서식지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황해발해 철새 서식지 시리즈 유산의 완전성을 한층 더 높여줬으며 우리나라 육해 통합 해안 자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실천 사례가 됩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인터넷 정보 부문이 일부 1인 미디어가 국내외 시사 관련 내용을 게시하면서 정보 출처를 규범에 따라 표기하자는 행위에 주목하며 최근 감독 처분 강도를 높였습니다. 법령과 약정에 따라 위반 개정 3,704개를 처리하고 출처 표기 오류, 누락 현상이 존재하는 짧은 동영상 4만 8천여 건을 시정하도록 사이트 플랫폼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보 출처 표기 기능을 최적화하도록 요구했습니다.
1: 27호 열대 저기압 노을이 약화되면서 조한기상대가 그 번호 지정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잔여 환류 영향이 지속되면서 광동, 복건, 호북, 하남, 운남 등 일부 지역은 폭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각지 각 부문은 최저선 사상과 극한 사상을 확고히 다지고 조민 대피와 배치, 위험 부담 해소 등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인민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재정부와 비상관리부는 27일 조항의 재해 구조 자금 1억 8천만 원을 긴급 조달해 광동, 복건, 강서, 호남, 려뇽, 길림 등 6개 성의 홍수 방지, 태풍 대비, 응급 구조와 재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광동성 산민시의 농경지는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민시 도시 농업 농촌수리국 림량홍 부국장은 피해가 비교적 심각한 지역에 대해 먼저 농업기술 인원과 진촌 량급 간부를 배치해 배수 작업을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배수 작업이 끝나면 병충해를 막기 위해 농업기술자를 보내 약재 살포 작업을 지도하게 할 예정입니다. 계절풍 영향으로 광동은 28일부터 강우 날씨가 예상됩니다. 산두, 매주 등지는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홍수 한계 수위를 초과한 저수지에 대해 사전 방류 작업을 통해 공간을 미리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에 대한 순찰 강도를 높여 산사태 등 2차 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성을 높였습니다.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강서성 여러 산간지대의 토양 함수량이 포화 상태를 이루면서 지질재해 위험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감조시가 27일 저녁에서 대피시킨 인원은 의료계로 14,014명이었습니다. 감조시 대여현 길촌진 우원촌에서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자 길촌진은 기계와 구조대원을 동원해 장애물 제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길촌진 종합행정집법대 종만은 대장은 지질재해 발생지, 로후주택 등 위험 부담 요소를 조시한 한편 순찰을 통해 각종 위험 부담 상황을 적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을의 잔여 영향으로 호남성에서 지속적인 호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침수사항시는 전문구조팀 11개와 인력 159명을 중점 지역에 배치하고 주요 도로 구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광지의 운영을 중단하고 선박 운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인수로 2만여 명에 달하는 간부들을 현장에 파견해 고위험부담 구역에 조민 가정을 방문하고 인원을 대피시켰습니다. 자흥시 조문사진 은산촌 당총지부석이 설지강은 말 전체 인구가 1,309명인데 지질재해 위험구역과 흙집 등에서 생활하는 269명을 우선적으로 대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을의 잔류 영향이 북상하면서 하남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양산 산간지역에 위치한 휴현시는 저수지 하천, 지질재해 위험부담구역, 도심배관, 조지대 도로에 대해 조사를 전개하고 구조대원을 동원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비축했습니다. 휴현시 여민강 상무부시장은 산홍수 지질재해 관광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피 방안을 보완해 홍수기 안전방어선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국가중점전력공정인 연대위해 1000kV 특구와 공정이 7월 27일 전구간 관통을 실현했습니다. 선로 총길이가 1197km에 달하는 이 공정은 연대, 청도, 일조, 유방, 림기 등 5개 지역과 시를 경유하며 교동반도 신에너지 송출의 핵심 통로입니다. 관련 공정이 완공되면 산동성 내 친환경 전기 공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1: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장강 간선 항구의 화물 몰동량이 19억 7천만 톤에 달했습니다. 그중 컨테이너 처리량은 동일 대비 3.9% 증가한 1,421만 8천 표준 상자입니다.
0: 조선중앙통신이 7월 27일 보도한 데 따르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조선조국 해방전쟁 승리 73주년을 맞아 26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위치한 중국 이민지원군 렬사릉군을 찾아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이민지원군은 가장 강구하고 나라의 운명과 관계되는 시기에 선일로서 조선 이민의 정의로운 전쟁을 지원했습니다. 조선 이민들은 중국 이민지원군의 영웅적 기여를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방송의 강설화 김정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문명을 빛내는 중국 요산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한국 부산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48자 세계 요산 대회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덕진 수공 도자기 산업 요적이 세계 요산 목록에 오르면서 중국이 제6집 1호 세계 요산이 되었습니다. 4년간 이어진 신축의 길을 돌이켜보면 자랑스런 성적표가 서서히 펼쳐집니다. 북경 종촉산, 중국의 리상쪽 도송 질서의 걸자, 바다 인자란 사막, 사산호수군, 소하릉 등이 세계 요산 목록에 오르면서 중국의 세계 요산 보유 총수가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태극권, 중국 전통차 제조 기회와 관련 관습, 설날 중국인들이 전통시혜를 경축하는 사회 실천 등 15개 프로젝트가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목록과 명부에 오르면서 그 총수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옛 성에서 민속 문화까지 실존한 고속에서 살아있는 기회까지 다양한 형식의 중국 요산은 세계 문명의 백화원에서 중국의 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문명에 대한 중국의 깊은 중시와 보호는 세계에서 광범위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타지키스탄 대통령 산하 전략연구센터 전문가인 바디요르 함다모프는 글로벌화 물결 속에서 중국은 자신의 전통을 대가로 삼지 않았으며 문화유산에 대한 중국과 자체 문명에 대한 자신감, 혁신에 대한 추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을 신시대로 이끌었다고 비했습니다. 유네스코 전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는 문화유산을 포함해서 중국은 혁신 정도를 창도하고 더 개방적인 자세로 세계 문명 전승에 조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대손손 이어진 중화문명은 포용성을 견지하면서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의 문명 성과를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요산 보호 사업을 위해 지혜와 힘을 이바지했습니다. 책임적인 자세로 세계 요산 영역의 글로벌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수차나 세계 요산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되고 세계 요산 대회를 두 차례나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요산위원회 의장국 담임기관 다국 공동신청과 공동고고화, 문물보관, 인재양성, 학술교류를 추진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인류 문명의 공동교육을 수호했습니다. 중국 가자흐스탄, 기르기즈스탄이 공동 신청한 실크로도, 장안천산 회랑의 도로망이 세계 요산 목록에 오르고 도낭 연구원과 여러 나라 기구가 공동 추진한 도낭 문물 디지털화 연구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도낭 문물의 클라우드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13개월간 지속된 상해 박물관의 피라미드

경독진 천년 가마불은 세계 요산을 더욱 빛냅니다. 문화 근맥을 중요시하는 것은 한 민족으로 하여금 더 확고하게 세계를 끌어안게 합니다. 두 넓은 흉금으로 문명의 상호 참조를 추진해야만 다양한 문명들이 서로를 성취시키고 공동 발전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문명 백화원으로 하여금 더 다채로운 빛과 생기가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문명을 빛내는 중국 요산 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는 국제협력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어근인 습금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0: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임시 건설을 추진해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위대한 행정에서 습근평 법치 사상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신시대 10년 법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 성과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전면적 의법치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습근평 총서기가 조화하는 전고에 대한 해석을 통해 습근평 법치사상의 요지와 정수를 함께 배우고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석인인 북경 교통대학 당대 중국 막스주의 연구원 원장 한진동 교수님.
1: 장로만 인민대회당에서 새로 당선된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이 왼손을 헌법에 얹고 오른 주먹을 들고 전국인대 대표 2,970명을 향해 장엄한 헌법 선서를 했습니다.
2: 我宣誓 忠于中华人民共和国宪法，维护宪法权威，履行法定职责，忠于祖国，忠于人民，恪尽职守，廉洁奉公，接受人民监督，为建设 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

0: 社会主义现代化强国努力奋斗宣誓人习近平。
1: 이는세종국창건이래새로당선된국가지도자가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헌법선서식을진행한설례이자세종국사상국가주석이처음헌법선서를진행한것입니다20차당대회보고는법치건설을단독으로한개부분을내와전문론술과전문배치를진행했습니다이는당대표대회사상처음입니다이는습근평동지를핵심으로하는방주왕의법치건설에대한깊은중시를충분히보여줍니다그럼오늘은전면적의법시국이라는주제를둘러싸고여러분과세가지과제를교류해보겠습니다첫째전면적의법시국이란무엇인가둘째무엇때문에반드시전면적의법치국을실천해야하는가셋째전면적의법치국을어떻게추진해야하는가우선전면적의법치국이란무엇인가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먼저짧은영상보시겠습니다

国就是要坚持依法治国，依法执政，依法行政共同推进，坚持法治国家、法治政府、法治社会一体建设。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연료 운수 회랑을 구축한 상해 길림 료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상해국제해운 친환경 연료 지속 가능 발전 대회가 최근 개최된 가운데 상해 길림 료능 등 세 지역이 친환경 연료 운수 회랑 공동 구축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길림성 도남에서 생산하고 대련항에서 중개 보관하며 상해항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친환경 메탄올 전 산업 사슬이 완전히 개통될 예정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상해 길림 료능은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북부 메탄올 남부 운송 국가급 친환경 연료 운송 회랑을 조성했습니다. 상해 전기는 길림성의 풍부한 풍력 태양광 생물 자원을 바탕으로 도남 친환경 메탄올 프로젝트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운영을 실현하여 전체 친환경 연료 운송 회랑의 생산 역량 기반을 견고히 다졌습니다. 길림성에서 생산된 친환경 메탄올은 육로를 통해 대련항으로 운송하여 중개 보관 후 전용 케미컬 탱커로 환적됩니다. 이후 동부 연안 항로를 따라 남하하여 료능 항무 그룹의 성숙한 저장 운송 체계를 토대로 집중 창고 보관과 통합 배분을 완성합니다. 이는 북부 친환경 생산 역량과 동남 연안 해운 시장을 잇는 핵심 중개 중추를 구축하여 전 구간 물류의 효율적인

0: 집산을 지원합니다. 친환경 메탄올이 상해항에 도착하면 상해항무그룹의 전문화된 항만 작업과 친환경 연료 공급 봉사 체계를 바탕으로 최종 공급 운용이 이루어집니다. 상해시 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처 왕대군 부처장은 동북 지역에서 상해까지 관련 부문이 성직할시를 넘나드는 협력 기제를 구축하여 친환경 연료 운송 회랑의 생산 운송 보관 공급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산업망을 관통시켰다며 이는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를 풍부하게 하고 상해 국제 해운 센터의 저탄소 친환경으로의 전환에 조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각 측은 친환경 연료 공급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역 간 산업 연계를 통해 친환경 연료 산업의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상해의 국제 해운 친환경 연료 공급센터와 거래센터 건설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해는 친환경 선박 연료 국제 인증 체계 사무센터의 설립과 가동도 이미 추진했습니다. 교통운수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0개 부문
1: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3: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3: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4: 영국 햄프셔의 여름 하늘이 짙은 파란색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엔진의 괴눈과 함께 전투기 한 대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자세로 급격히 상승한 뒤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하늘 끝에 우아한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년마다 열리는 파른버러 국제 에어쇼가 7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이곳에서 개최됐습니다. 글로벌 최대 항공산업 행사 중 하나인 올해 에어쇼에는 전 세계 1600여 개 업체가 참가했고 전시 면적은 50만 평방미터로 표준 축구장 78개에 해당합니다. 완제기 제조 엔진, 소재 공급, 장비 봉사 항공전자, 디지털 시스템, 친환경 항공기술 등을 아우르는 비행기를 제조하기 시작했고 중국이 제조한 비행기는 보잉 737MAX와 에어버스 A320 시리즈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으며 비용 측면에서 더 큰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단순히 한 대의 비행기 자체보다 전체 산업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비행기 제품뿐만 아니라 물류와 항공 전기 산업 체계까지 모두 선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협력에 대해 트로하는 항공 산업은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이루기 어렵다다며 이 산업 자체가 본래부터 글로벌 협력의 산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사한 관점은 에어버스 전시 구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항공 대기업인 에어버스는 파른버러에서 가장 넓은 전시 공간 중 하나를 운영하면서 쉴새 없이 전 세계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에어버스 글로벌 수석 부사장이자 중국 민항기 상업 담당 책임자인 왕채는 중국은 이미 에어버스의 세계 최대 단일 국가 시장이 됐다면서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내륙 지역에서 운항 중인 에어버스 비행기는 2334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985년 중국은 첫 에어버스 기체를 도입했습니다. 왕채 부사장에 따르면 지난 41년간 에어버스는 중국

한국에서 중국을 위해 세계를 위해 나는 발전 리념을 지속해 왔습니다. 천진 A320 시리즈 종합 조립 라인, 청도 항공기 전숙 명주기 봉사센터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국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에어버스는 중국 내 생산 제조, 공사 보장, 산업 협력을 아우르는 완전한 구도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에어버스 글로벌 산업 체계의 핵심 구성원이 됐습니다. 왕채는 에어버스는 중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이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는데도 기여하면서 중국과 유럽 동맹 산업 협력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그는 장기주의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협력은 순경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손을 잡고 전진하는 것이라면서 진정 훌륭한 다리도 화창한 날에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풍파가 거센 상황에서도 서로를 연결해주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빈번하게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고 지정학적 요인이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망을 지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완제기 제조, 엔진 항공전자, 복합소재, 정밀 가공 등 수많은 공정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첨단 제조업으로서 그 누구도 단독으로 전체 산업망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협력은 이 산업의 가장 선명한 바탕색입니다. 로이터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파른버러 에어쇼에는 약 20개 중국 기업이 참가해 티타늄 스폰지, 티타늄 잉곳 등 항공 금속 소재부터 세라믹 브레이크 패드 등 핵심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항공 제조 산업망의 여러 공정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항공 분석 가전 스트릿 밴드는 중국 기업들이 국제시장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제품을 소개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로벌 항공 산업 체계에 본격적으로 편입하려는 의지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스트릿 밴드는 글로벌 항공사들은 중국 제조사가 신뢰할 수 있고 성능이 우수한 항공기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중국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정비, 공사, 운영 보장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행 시범이 끝난 후 인파가 점차 빠져나갔지만 전시관 안의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파른버러 에어쇼 현장에서 사람들은 산업망의 탈동 조화가 아닌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글로벌

안녕하십니까? 염변의 창 프로입니다. 일전 돈화시 수리국과 중국철도그룹 밀국 대천수리중추공사 대상 경기처에서 연합으로 수리부문 안전생산 및 2026년도 홍수방지 응급훈련 활동을 조직했습니다. 응급훈련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해 대천 수리 중추공사의 방수터널 입구에 배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빗물이 방수터널 작업구역으로 억류하여 현장에서 철근을 묶던 잠일꾼 3명이 갇히고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매우 위급한 상황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홍수방지 응급 예비안은 즉시 가동됐고 구급보위팀, 기술방안팀, 종합조율팀, 긴급구조팀, 협조조사팀, 후방보장팀, 요런보도팀, 사후처리팀 등이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구조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각 구조팀의 협동과 협력하에 갇혀있던 작업일꾼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되어 림시해류소로 호송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긴급구조팀은 고인물을 뽑아내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수위가 안정적으로 하강되게 했습니다. 돈화시 수리국 관련 책임자는 이번 훈련은 내용이 풍부하고 목적성이 강해 응급 예비안의 과학성과 조작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검증했다고 밝혔습니다. 500대의 DD-청결 공유 자전거가 훈촌시에서 운영에 투입됐습니다. 훈촌 고속철도역에서 방금 역을 빠져나온 관광객들이 공유 자전거 정류장에서 코드를 스캔하거나 자전거 코스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길림시에서 온 관광객 리모는 코드를 스캔하면서 우리 가족은 이번에 특별히 훈촌에서 변경 유람을 하게 됐는데 역을 나서면 공유 자전거가 있어 택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버스를 찾을 필요도 없다. 참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500대의 DD-청길 공유 자전거는 관광객들의 유람 및 시민들의 수요에 정밀하게 접목시키고 도심의 중점 구역을 연결시켜 관광객과 시민들의 출행에 편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변경의 작은 도시에 친환경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현재 공유자전거는 이미 훈촌 고속철도역, 룡달금거리, 바레고진, 워스토크 활락섬, 연변대학 훈촌 캠퍼스 남문, 세기광장 등 지점을 피복해 했으며 시민과 관광객들은 수시로 탈 수 있고 쉬어둘 수 있는 친환경 출행을 할 수 있습니다. DD-청길 연변 총대리 사철생은 향후 운영 가운데서 시민과 관광객의 출행 수위에 따라 주차장을 증가하고 운행 봉사를 보완하며 차량 배치, 점검 수리와 청결 사업을 잘하여 공유자전거가 대중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여행을 돕는 민생 도구로 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도 적십자회는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이해 대중들에게 응급구조 지식보급 활동을 펼침으로써 생명과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응급구조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이날 안도현 적십자회 3일꾼들은 인구 밀집 구역에 전시판을 설치하고 응급구조 관련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으며 선전책자를 나누어주는 등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응급처치, 재난예방 및 대피, 무상헌혈, 조혈 모세포 기증 등에 대한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안도현 적십자회 자원봉사자들은 선전책자를 나눠주는 한편 대중들에게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심정지,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구급방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색채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깔들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 기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실제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색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네, 식욕을 돋게 하는 빨강, 음식 관련된 장소나 물건에서 흔히 보입니다. 네, 신뢰와 안정감을 주는 파랑은 금융기관 로고로 자주 사용되고요. 편안함이나 또 초록은 이제 병원이나 친환경 이미지가 떠오르는 편안합니다. 네, 또 오늘 하루는 하루 종일 네, 날씨가 좋지만 마음만은 다채롭게 빛나는 오후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무더운 날 나에게 필요한 음식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요. 삼복철에 본격적으로 또 진입함과 동시에 무더운 계절 또 이제 지치지 않게끔 음식을 잘 드셔줘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요. 이렇게 무더운 날, 네, 여러분들은 또 어떤 음식이 생각나요?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코너 오늘 주제, 네, 이제 재밌는 주제죠. 무더운 이 여름날 나에게 필요한 음식은 이런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참여 문자가 안녕하세요. 저는 여름 하면 냉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일주일에 세 번은 먹는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여름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음식. 네, 그래요. 이제 냉면이 떠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래요. 또 너무 또 자주 드시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적당히 네, 다른 음식도 영양 맞춰 가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네. 참여 감사하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그저께 삼계탕 시켜 먹었습니다. 시켜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서 먹는 것이 낫겠다 싶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삼복철의 또 대표적인 음식이 이제 삼계탕일 수가 있고요. 무더운 또이 여름 몸이 좋은 이런 보양식으로. 네, 몸에 또, 이제, 불필요한 그런 요소들을 배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참여 감사하고요. 네,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저는 매일 시켜 먹는 것이 바로 빙수입니다. 저녁 퇴근하고 저녁 간단히 먹은 뒤 야식으로 먹는 빙수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을까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여름이면 네,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빙수나 네, 시원한 음식이 많이 생각나고 거기에 또 수박 이제 또 참외, 네, 여름철에 더욱 맛있는 이런 과일들이 많이 생각나죠. 그래요. 네, 참여 감사하고요. 오늘도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디 FM 데이트 마음의 소리 코너. 오늘은 네, 이 무더운 삼복절, 네, 이 날씨를 이겨낼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네, 여러분들의 얘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더울수록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다가왔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꼭 웃으세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송소나의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미련이 남습니다.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후회 없는 길을 걸어가면 되는데요. 인생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한 일이 내가 후회가 되더라도 그것이 우리네 인생인 겁니다. 변강 로에란의 우리 둘이 가는 길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잘 살아남는 특징을 가진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베푸는 걸 때 우리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몇 가지의 특징에 부합되는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볼까요? 고려노 고 김성삼 가수가 부른 우성은 별과 함께 감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종소나기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들 평소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다. 오늘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살아가

해야 된다. 네, 정말 누구나 너무 공감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게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게 또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네 삶이기 때문인데요.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과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가면서 남의 눈치 보지 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아껴두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나의 인생에 간섭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 좋아하는가 하면서 마음대로 살고 매일매일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게 바로 인생의 진정입니다.

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이 말에 여러분 모든 걸 다 하라는 거는 또 아닙니다. 도덕에 어긋나는 거, 법률에 어긋나는 거, 네, 이런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한숨을 쉬려고 숨을 들이마셨는데 눈물을 참을 때처럼 흡흡거리는 느낌 느껴보셨는지요? 종종 있던 일인데 이 느낌이 들면 그제야 압니다. 내가 많이 참았구나. 문득 드는 바람에도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간신히 참는 요즘을 새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울지 않아도 될 일이 하나도 없게 마음이 괴로운데 나를 너무 몰라줬나 보다. 네, 가끔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나를 다독여주고 나를 힐링시켜주는 그런 나 자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모든 걸 참고 참으면 견디겠지? 네, 물론 참으면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엔 상처가 생겨서 골마 터지고 병이 나기 때문입니다. 나를 힐링시켜주고 나를 사랑해주세요. 권명 가수의 내 곁에 돌아와줘요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듯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봄처럼 따뜻했다가 여름처럼 뜨거웠다가 가을처럼 물들었다가 겨울처럼 차갑게 식을 수도 있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편단심 같은 마음은 유지할 수가 없을까요? 해바라기처럼 구려녹의 해바라기 보내드리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주위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스스로 나는 성격이 원래 솔직해서라면서 타인에게 지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때론 매력적일 수 있지만요, 추권합니다. 띄워드립니다.

네,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자동차도, 배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북극에서 태어난 이누이트들은요, 여기서 이누이트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 온 세상이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스한 바람, 봄날의 만발한 꽃은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북극에서 태어나 아직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온 세상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리면요, 분명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서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고 있을 겁니다. 네, 최승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내는 꽃송이.

네, 가족은 당신이 일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은 당신이 연인과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요. 연인은 당신이 기와장 내외,

내 옴살 떨지 말라는 말이 정말 때로는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혹은 번개를 맞아도 강도 9의 지진으로 집이 두동강 난다고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달이 전기요금을 내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듯이 삶은 게임처럼 아무 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해도 원치 않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 재산을 전화 한 통 속에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불행이 가장 아픈 것인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려놓을 수 없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슬퍼하되 서러워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위로하되 비참하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은 일도 인정하고요. 네, 억울한 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한미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어떤 최고급 뷔페에 간다 해도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어볼 수는 없거든요. 네, 배는 불러올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접시에 담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접시를 채워가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가장 원하는 일들로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접시에는 무엇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네, 현철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친구여.

0: 아침에 소년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 보니 로이는 잠을 자고 있었다. 그날은 바람이 거세어서 작은 배들은 바다에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소년은 늦잠 물 속으로 들어가 그 뼈대를 가늠하기도 했다. 소년은 내려가진 않았다. 이미 가서 보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어부가 자기 대신 배를 점검하고 있었다.
1: 영감님은 좀 어때?
0: 그중 한 명이 소리쳤다.
2: 주무세요.
0: 소년이 대답했다. 자기가 울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도 아무렇지 않았다.
2: 아무도 깨우지 마세요.
1: 콧등에서 꼬리까지 18피트나 되는데.
0: 하고 있어. 그까지 제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한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2: 뭐 좀 마시진 않을래?
0: 주인이 물었다.
2: 아니요.
0: 길 건너러 갔다. 드디어 로인이 눈을 떴다.
2: 일어나지 마세요.
0: 소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2: 이것을 마시세요.
0: 소년은 커피를 잔에 따랐다. 로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마셨다.
3: 마놀린, 내가 그놈들한테 지었다. 정말 난 지고 말았어.
2: 할아버지가 그놈한테 진 게 아니에요. 그 고기한테 진 것이 아니에요.
3: 그야 그렇지. 사실이야. 나중에 그렇게 되었어.
2: 페드리고가 배하고 연장을 손보고 있어요. 고기 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3: 페드리코에게 잘라서 고기 덫이나 만들라고 하지.
2: 주둥이는요?
3: 내가 갖고 싶으면 가지려무나.
2: 갖고 싶어요. 다른 일도 여러 가지 계획할 것이 많아요.
3: 사람들이 나를 찾았었니?
2: 물론이죠. 해안 경비선과 비행기까지 출동했어요.
3: 바다는 크고 배는 아주 작았으니 찾기가 힘들었겠지.
0: 하고 로이는 말을 하였다. 말할 상대가 자신과 바다밖에 없다는 것에 비하면 말 상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유쾌한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꼈다.
3: 내 생각이 몹시 나더라. 그런데 얼마나 잡았니?
2: 첫날 한 마리, 다음날 한 마리, 셋째 날 두 마리를 잡았어요.
3: 대단한데.

이제는 둘이서 같이 잡아요. 안 돼. 난 운이 없어. 이젠 운이 다 됐나 봐. 그까짓 운이다 뭐예요? 선녀는 리에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다. 운은 내가 가지고 올게요. 집에서 뭐라고 할 것 아니냐.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젠 난 두 마리를 잡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같이 나가요. 아직도 난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요. 좋은 작사를 구해서 언제나 배에 갖고 다녀야 해. 날카로운 날은 낡은 포드차의 스프링을 갈아 만들면 되지. 구아나바코아에 가서 갈아오면 된다. 끝은 뾰족하게 날카롭게 갈아야 하고 부러지지 않게 잘 달구어야 해. 내 칼은 부러져 버렸어.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주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최저선 사유로 중대한 위험을 적극 방지하고 해소하자를 주제로 한 성급 부급 주요 지도 간부 연구 토론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사회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풍교 경험을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평안건설 사회협동기제를 완비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능력과 수준을 원천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현실이 세계적으로 빠르고도 극심한 변화가 일어남과 더불어 불안정 요소와 위험 요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복잡하고 준엄한 외부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개 큰 국면,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큰 일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중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전 국면을 총담해 각종 위험의 연쇄적 영향이나 연동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해외 리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해외 중대 프로젝트와 인원 기구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대일로 공동건설 안전보장체계를 보완하고 주권과 안전과 발전 리익을 결연히 수호함으로써 우리나라 개혁과 발전과 안정의 량완 외부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우리는 자기혁명의 정신으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당내에 존재하는 심각한 오한들을 제거해 뚜렷한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렇다고 고치무후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당은 장기성 복잡성을 띈 집권의 실현, 개혁개방의 실현, 시장경제의 실현, 외부환경의 실현과 첨예성 준엄성을 띈 정신적

0: 해의 위험, 능력 부족의 위험, 대중디탈의 위험, 소극 부패의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이 실제 상황에 근거해 내린 중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전당은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 사상, 정치, 행동 면에서 자각적으로 당주안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당의 단합과 통일을 자각적으로 수호하며 당의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수하고 인민 골파전과 지구전을 결연히 잘 치러야 합니다.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은 각급 당규원회, 정부와 지도 간부들이 정치적 책무이기에 직분을 다해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사업을 실제적으로 꼼꼼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위험의식을 강화해 대세를 살피고 대국을 고려하며 정세의 발전 추세와 그 속에 숨겨진 위험과 도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위험 해소 능력을 높여 복잡한 현상으로부터 본질을 파악하며 그 핵심을 포착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과단하게 결책하며 능란하게 대중을 인도 조직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통합하고 과학적으로 배치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리론 수양을 강화해 막스주의 기본 리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습득하고 통달하고 실천하며 그 속에 일관된 변증법적 유물론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장악하고 전략적 사유, 역사적 사유, 변증법적 사유, 혁신적 사유, 법치적 사유, 최자선적 사유 능력을 향상시켜 복잡 다단한 모순 속에서 법칙을 파악하면서 끊임없이 경험을 쌓고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지난 주말 저는 아이와 함께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고향에는 마을 앞을 지나는 강이 있는데 물이 너무 깊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세상에 물놀이 하기 좋은 곳은 많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뛰어놀던 추억이 깃든 곳이라 물놀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이 강가가 생각나고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찾게 됩니다. 아이는 맑은 강물에 발을 담그고 예쁜 돌을 주워 물에 던지며 한참 동안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강 옆에 떨어진 커다란 나뭇잎을 주워 물 위에 배처럼 띄워보았는데요. 넓고 가벼운 나뭇잎은 잔물결에 실려 물 위에서 가볍고 활기차게 흥떡흥떡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나뭇잎이 물 위에 떠서 흥떡흥떡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활짝 웃으며 천천히 흘러가는 나뭇잎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 역시 잔잔한 물결 위에서 가볍게 넘실거리는 나뭇잎을 보며 평소 복잡했던 마음까지 가벼워지고 밝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흥떡흥떡 움직이는 모습이 어찌나 재미있었는지 아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곁에 두었던 물통까지 강물에 던져버렸습니다. 물통은 물 위에 동동 떠 흥떡흥떡하며 천천히 흘러내렸고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며 깔깔 웃으며 즐거워했습니다. 한편 저는 물통이 멀리 또 내려가 잃어버릴까 걱정되어 서둘러 강가로 달려가 재빨리 물통을 건져 올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흥떡흥떡입니다. 둥둥 떠서 흥겹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양을 뜻하며 흥떡흥떡하다로 사용합니다. 종이배, 나뭇잎 등 물에 뜨는 가벼운 대상이 바람이나 잔물결에 흔들릴 때 자연스럽게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흔들리다라고 하기보다 가벼운 느낌과 활기찬 분위기가 함께 담겨 훨씬 생동감 넘치게 풍경을 묘사해 줍니다. 흥떡흥떡에는 물결이 흥치 있게 굽니는 모양을 뜻하기도 합니다. 넓은 강가나 넓은 연못에서 바람이 불때 끊임없이 물결이 밀려오고 넘실거리는 광경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푸르른 숲을 찾아 야외로 갔었는데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강물은 바람이 불 때마다 잔물결이 끊임없이 일어나 흥떡흥떡 굽니며 멀리까지 흘러갔습니다. 잔잔하지 않고 활기차게 물결이 일어나 넘실거리는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는데 이런 광경

마음을 표현하기에 흥떡흥떡만큼 잘 어울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아닌 생동감 넘치게 출렁이는 강물을 묘사할 때 자주 활용합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사물의 흔들림, 활기차게 넘실대는 물결, 두 가지 자연 풍경을 한 단어로 담아낸 흥떡흥떡은 선조들의 자연 관찰 능력이 돋보이는 우리말입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줄기세포 분로주사 맹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일전 절기와 건강 관련 정황을 소개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보도대변인 호강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례 일부 불법 기구와 개인이 대중들의 질병 치료와 건강 관리 등 수요를 이용해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줄기세포 관련 약품과 기술을 과장해 마케팅하고 있는데, 노화를 방지하고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이른바 줄기세포 분로주사를 홍보하며, 장기 복구, 만성 질환 완치 등이 가능하다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심지어 임의로 줄기세포 주입 등 임상 조작을 수행해 대중의 건강과 재산 안전에 위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대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첫째, 생물의학 신기술 림상 연구와 림상 전환 응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면 줄기세포 관련 림상 연구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림상 전환 응용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용원, 양생관, 세포기술 서비스 회사 등 비의료기구와 비의료 전문 기술자는 어떠한 진료 활동도 전개할 수 없으며 이런 유형의 활동으로 초래되는 건강 위험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승인되지 않은 연구 단계에 있는 줄기세포 제품과 기술은 림상 응용을 전개할 수 없고 비용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대중은 경각심을 높이고 자신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관련 단서를 발견한 경우 현지 공안, 위생건강,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에 신고하거나 12345 전화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네, 여름철 물놀이 할때몇 가지 수영병을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수영장에 가서 더위를 식히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영장의 물이 깨끗하지 않으면 질병이 쉽게 전염되는데 어떻게 수영장의 수질 합격 여부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네, 여름철 물놀이 시 조심해야 될몇 가지 수영병입니다. 기준치 미달 수영장 수질은 대중들의 수영 체험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위생 건강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수중 잔류 염소 농도를 예로 들면 수영장에서는 주로 염소 소독제를 사용해 수질을 소독하는데 일정한 유리성 잔류 염소 농도

온도를 유지하면 수영장의 물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살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잔류 염소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면 수영하는 사람들의 피부가 예민해지거나 일정한 정도의 눈 부위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잔류 염소 함량이 너무 낮을 때 수영장의 물은 정상적으로 살균되지 못해 물속의 세균이 수영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름철 공공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수영병을 경계해야 합니다. 먼저 눈 전염병입니다. 의학적으로 급성 결막염이라고 불리는 홍안병은 접촉을 통해 전파될 수 있고 전염성이 강하고 빠르게 전파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손, 수건, 물 등이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드라코 마클라미디아는 수영장의 물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부 전염병입니다. 의뢰하면 세균 감염으로 인한 농포창은 궤양 후 접촉하면 전염될 수 있습니다. 피부 얕은 층의 곰팡이 감염에는 무좀 회색 손톱 등이 포함되며 슬리퍼나 수건을 통해서도 쉽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 염증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수영장에서 수영할 때 일단 물을 삼키게 되면 세균이나 곰팡이가 수영장 물을 따라 인후관으로 들어가 귀의 안쪽과 바깥쪽으로 역행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화도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은 수영할 때 불가피하게 물을 삼키게 되는데 세균성 리질, 감염성 설사 등을 유발하는 세균이 물과 함께 인체에 들어가면 질병을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네, 모기에게 물려 생기는 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심해야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중점 보호 대상입니다. 네, 여름철 모기가 많아지면서 모기에게 물려 생기는 병이 아이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행성 B형 뇌염입니다. 네, 그럼 유행성 B형 뇌염은 어떻게 전파될까요? 네, 유행성 B형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중추신경계통의 급성 전염병으로 모기에게 물려서 전파되고 작은 빨간집 모기가 주요 범인입니다. 바이러스가 돼지 등 가축과 모기 사이에서 순환하는데 모기가 병든 돼지를 문 후 사람을 물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사람과 사람 지간에는 직접적으로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병률이 높은 시간과 군체가 있습니다. 유행성 B형 뇌염은 여름과 가을에 많이 발생하고 7월부터 9월 사이에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모든 연령층이 보편적으로 감염되기 쉽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어린이의 발병률이 크게 감소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어린이는 여전히 중점 보호 대상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유행성 B형 뇌염 예방을 위해 백신 접종 그리고 모기 회피 및 방제 이중 보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은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린이에게 무료로 유행성 B형 뇌염 백신을 접종하며 국가 면역 절차에 따라 8개월령과 2세에 각각 1회 접종합니다. 다음은 모기 회피 및 방제입니다. 집에 방충망을 설치하고 모기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기가 많을 경우 전기 모기향, 살충 에어로졸, 전기 모기채 등 도구를 사용해 모기를 방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때는 실내 환기를 유지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야외에서는 옅은 색상의 긴 소매 옷을 입고 모기 퇴치제를 잘 뿌려야 합니다. 집과 주변의 고인물 용기, 즉 화분, 물 항아리 등을 제때 제거해 모기의 번식을 감소해야 합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축구가 생활의 일부가 된 이곳, 남녀노소가 축구에 열광하는 이곳, 축구의 고향인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1: 전통 복장을 입고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대의와 문화 특색을 체험할 수 있는 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결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병모년 6월 16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긴 호가복이 우리시에서 대상건설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신흥 분야 신입당원 집중 선서로 초심과 사명을 구축했습니다. 염전 도서관 세시반 공익학당이 수학생들의 여름방학을 알차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래에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7월 27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긴 호가복이 우리시에서 대상 건설 상황에 대해 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습근평 총서기가 성당위와 성정부의 사업 회보를 청취할 때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정치적 책임감과 사업의 긴박감을 가열층 강화하며 취약점을 찾고 난제를 해결하며 신속하게 추진하고 분발 전진하며 대상 추진에 영향을 주는 막힌 곳과 어려운 점을 타개하는 데 힘을 쏟아 더 많은 큰 대상, 좋은 대상이 착지 착공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치도록 추동함으로써 유효 투자를 확대하고 경제 성장을 안정시키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연간 생산량이 50만 상자인 인삼 사포닌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건설 진척을 현지에서 고찰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당부했습니다. 기업은 공사 일정에 따라 작전도를 걸고 시공하며 공장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설비 주문, 설치 및 조정을 함께 틀어주어 생산 라인이 일찍 돌아가고 기계가 일찍 움직이게 해 조속히 시료를 형성해야 합니다. 길림 룩마트 디지털 물류산업단지 창고 물류 및 콜드체인 물류 가공센터 대상 현재 콘크리트 붓기, 벽체 판자 설치 등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공의 황금기를 틀어주고 기계 인력 등 시공 경량을 충분히 조율하며 여러 공정의 교차 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투자 강도를 확실히 높이고 건설 속도를 끌어올려 대상이 하루빨리 생산을 가동하고 운영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연길국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케이블용 구리선 선재 및 배설함 생산 대상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이 현지 실제에 입각해 혼춘자금 동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산라인의 지능화, 자동화 승격 개조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생산 공예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제품 품질을 높이는 등 전심전력으로 제품을 정밀하고 우수하게 만들고 기업을 더욱 크게, 더욱 강하게 키워나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의료미용타운은 우리주에서 중점적으로 기획해 구축하는 특색산업단지입니다. 호가복은 의료미용산업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면서 여러 차례 의료미용 대상 건설 상황을 답사했습니다. 그는 선우회 연길시 중의원 중의항로화 재활종합진료센터 의료미용 건강양생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대상 진척에 대한 소개를 진지하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도 대상의 완공은 부대산업 대상의 착지를 흡인하고 산업군집의 직접 발전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가능한 조속히 추진한 것을 견제하고 토지층 방비, 부지 고르기 등 사업을 다그쳐 완수하며 주체공사 시공으로 신속히 전환해 10월 말 전에 주체공사를 완수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도시소재 대상 건설에서 호가복은 대상 시공 진척에 대해 상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도시소재 대상이 완공되면 공공문화 봉사 공급을 가열층 풍부히 하고 도시의 문화 기지를 제고할 것입니다. 이는 책향기 넘치는 연변 브랜드를 구축하고 연변 문화관광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 작용이 두드러지고 의의가 중대합니다. 시간대를 긴밀히 주시하고 시공 조직을 강화해 대상이 조속히 완공되고 운영에 투입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주변 환경의 개선과 개조를 확실하게 들어주고 로컬 미화 및 경관 조성을 잘 들어주어 풍경이 있고 책향기가 있는 도시 문화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연길 백화 주재 VOCO 호텔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복은 기업이 시공 경량을 총괄해 조속히 주체 공사 건설을 완성하며 실내 인테리어 작업을 동시에 전개해 대상이 하루빨리 완공되고 멋지게 모습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도시 응접실 및 진달래 미식대회 대상 건설의 한창인 가운데 호가복은 건설 진척을 현지 답사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치는 동시에 운영 관련 사항을 미리 기획하고 전문 운영팀을 도입해 대상의 운영과 관리, 업태 개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기획하고 합리하게 배치함으로써 대상이 완공되는 즉시 운영되고 개업하는 즉시 번창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량전리 문화관광산업단지 대상 건설 현장을 찾아 시공 진척을 진지하게 살폈습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복은 우리시의 대상 건설 투자 유치 진척에 관한 회보를 특별히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길시는 수부도시로서 전주의 발전 대국에서 지위가 참으로 중요하고 작용이 특히 두드러짐으로 반드시 대상 건설 투자 유치에서 선두에 서고 본보기가 되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연길시 각급 각 부문과 지도 간부들은 책임의식, 담당 정신을 가열층 강화하고 마음과 정력을 대상 건설 투자 유치에 집중시키며 스스로 차이점을 찾고 부족함을 파악하는 데 능숙해야 하고 난제를 해결하는 능력 수준을 높이는 데 공을 들여 대상 유치, 착지, 건설을 제약하는 막힌 곳과 어려운 점을 백방으로 해결함으로써 더욱 많은 중대 대상이 유치되고 착지되며 빠르게 건설되도록 보상해야 합니다.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목록화 관리 플러스 전담번화 추진 사업 기재를 엄격히 시달하고 책임자와 시간대, 진도 요구를 명확히 하며 아직 착공하지 않은 대상은 하나하나 정리해 맞춤형 대책을 세우고 진도가 지체된 대상은 중점적으로 추적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며 대상을 다그쳐 건설하고 조속히 생산을 가동함으로써 더욱 많은 실물 작업량과 유효 투자량을 형성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대상을 서둘러 기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연구하는 상태에서 사업하는 것을 견제하고 상급의 각 각종 정책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며 국가 초창기 특별국채, 중앙예산 내 자금, 일반채, 전문채 정책 방향, 지원 분야와 구체적인 투입 방향을 둘러싸고 국가 투자 방향에 부합하고 견인작용이 현저한 우수한 대상을 기획 포장함으로써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견실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하는데 지도부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0: 7월 28일 연결시 신흥 분야 2026년 신입당원 집중 선서식이 독의 새로운 조직 당근설 지도봉사 중심에서 열렸습니다. 비공유제 기업과 사회조직에서 온 94명의 신입당원들이 당기를 마주하고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신입당원 대표는 발언에서 당에 대한 충정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각자의 일터에서 앞장서 모범을 보이며 실제 행동으로 당기 앞에서 한 엄숙한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봉 당지부 당원 담립국은 앞으로 어떤 자리에서 일하든지 반드시 성과를 내고 남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더 잘해서 당원이라는 신분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 전체 신입당원들은 전문 당 수업을 듣고 당규약 핵심 내용과 정신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학습해 했습니다. 이번 집중선사는 신입당원의 정치 생명에서 엄숙한 출발점이 됐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정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해 나가는 학습교육이 입당 초기부터 불이 내리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시당위 사회사업부와 시당위 독의 새로운 조직 사업위원회는 신흥 분야 당원 교육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잘 틀어주고 신입당원들이 입당 선서를 마음속에 새기고 사명과 책임을 어깨에 짊어지도록 이끌어 당기가 신흥 분야에서 더욱 빛나도록 할 계획입니다.
1: 일전 중국항암협회 유방암전문위원회, 중화의학회 종양학분회, 유방종양학조 전문가들이 참여한 2026년 CBCSN CSOBO 지침 중청년 전문가 순회 강연이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국내 여러 병원과 성내 35개 병원에 관련 전문가들이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규범으로 이끌고 기층의 힘을 보태다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참가한 중청년 전문가들은 CBCS 지침에 대해 권위적인 해설을 진행하고 유방암 최신 연구 진전과 신기술 신방법을 소개했으며 고가급 유방암 규범화 진료 리념과 기술을 전달해 참가자들에게 실용

0: 적인 참고와 게시를 제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휴대용 지침서도 배포해 기층 의사들이 일상 진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으며 현급 유방 종양 예방 치료 능력 향상을 도왔습니다. 길림성 종양병원 유방의과 주임 서규영은 이번 현급 순회 강연이 연변에 자리 잡은 것은 동북 지역 현급 유방암 진료의 부족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조치인 바 학술적으로 지역 진료 기준을 통일하고 최신 연구 진전을 함께 공유했다고 하면서 실무적으로 시와 현 지역의 진료 격차를 줄이고 현지 유방 암 검진, 진단, 치료 체계를 보완해 군중들이 가까운 곳에서 규범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1: 소상시장이 새롭게 운영된 후 관광객들의 방문 열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안가도 민어사회구역 관할구역의 애심상가들은 자발적으로 공익활동을 펼쳐 관광객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며 전국 각지 관광객들이 연변에 와서 냉면 육수로 더위를 식히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해 지속적으로 펼쳐온 활동으로 시민생활 속 작은 선행을 통해 연결 시민들의 선량하고 아름다운 문명 소양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문명 연기를 관광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체험으로 만들고 삶이 머무는 곳 연길이라는 도시의 따뜻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연변 도서관 2026년 여름방학 3시 반 공익학당이 7월 14일부터 전주 소학생들에게 무료로 개방됐는데 운영 기간은 20일입니다. 공익학당은 업종별 전문 교원을 초청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아 기초 소묘, 붓글씨, 프로그래밍, 드론 등 4개 성숙된 과정에 기초해 연변대학 미술학원 교외 실천 기지와 연합해 흙조각 체험 과목을 새로 추가하면서 과정 체계를 한층 풍부해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질 높은 공공문화 봉사 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공익학당은 전통문화 전승과 과학기술 창의력 양성을 함께 고려해 운영됐습니다. 도서관과 학교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예술 자원을 통합하고 어린이들의 방학 학습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키며 책 향기와 예술 교육의 문화 혜민 진지를 어린이들의 여름방학 생활 속에 마련했습니다.
1: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열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 출임이었습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3: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2: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 풍정을 체험합니다.
3: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2: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3: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가정 행복의 담보이고, 사고는 인생 비극의 화근입니다. 안전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안전에는 요행이 없습니다. 요행을 바란다면 생명을 대가로 해야 합니다. 안전은 지키는 것이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시시각각 안전을 명기합시다.
1: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에서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활력 넘치는 방신입니다.
2: 친구들, 안녕하세요. 리서연 인사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박서원이 인사드립니다.
1: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겠지요?
2: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거나 재미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많이 공유하는 것이 어떠할까요?
3: 누구나 꼬마 선생님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무대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의 적극적인 참여 기대하겠고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공부 방법을 터득하고 우리 함께 좋은 성적을 따내볼까요?
0: 친구들, 어떠한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있어야만이 보다 더 잘 해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신감은 모든 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2: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주저앉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자신감이 부족하면 작은 일에도 풀이 죽고 자신에게 쉽게 실망할 것 같습니다.
0: 네,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의 자신이 내성적인 이유를 주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곤 하겠지요.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감이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일에 끊임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 일에 익숙해질 수도 있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더욱 굳건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는 보다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0: 네, 그래요.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감을 키워나갈 수 있는 예쁜 세상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들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외우기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그래요. 매일매일 외우기를 해야죠.
0: 외우기를 잘하려면 요령이 있어야겠지요.
2: 네,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외우기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지고 있네요.
0: 저는 외우기를 할 때 먼저 뜻을 잘 이해하고 집중해서 외웁니다.
1: 저는 일단 10번이고 20번이고 아주 숙련될 때까지 수없이 읽습니다.
0: 저는 먼저 5번 읽고 다시 외웁니다.
2: 네, 외우기를 할 땐 입으로 그리고 머리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손도 쓰면서 외워야만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다고 합니다.
0: 네, 손으로도 외운다고요? 어떠한 방법인데요?
1: 많은 친구들은 외우기가 잘 안 되면 부모님을 원망하잖아요.
0: 자신이 외우기를 못하는데 왜 부모님을 원망하는 건가요? 내가 잘 집중해서 외운다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닌가요?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왜서 부모님을 원망하는지. 우리 나쁘게 놔두셨다고 항상 부모님을 원망하는 친구들이 많지요.
1: 딩동댕,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고 항상 남 탓하는 친구들이죠.
2: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머리를 나쁘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외우기를 하는 요령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친구들, 그럼 우리 함께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 들어볼까요?
1: 엄마, 엄마는 도대체 왜 날 이렇게 머리 나쁜 애로 낳아주신 거예요? 밤새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시험도 망쳤어요. 에이, 짜증나. 나 이제 공부 안 할래요.
2: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답니다.
1: 석진이 녀석은 어제 하루 종일 팽팽 놀았는데 시험을 잘 보고 난 이 모양이니.

0: 난 머리가 나쁜 게 틀림없어.
1: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박사들은 사람의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을 냈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에게는 언어를 잘 다루는 지능, 숫자를 잘 다루는 지능, 또는 만들기를 잘하는 지능, 음악을 잘하는 지능,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지능,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는 지능과 같은 것들이 모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우지 못하는 것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0: 도대체 그럼 왜 그렇게 안 외워지는 걸까요?
2: 그건 외우는 요령을 모르고 무턱대고 외우거나 집중을 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외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다면 무지하게 잘 외우는 친구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 외우는 걸까요?
2: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는지 요령을 한번 알아볼까요?
0: 첫째, 외운 것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해주거나 가르쳐주세요. 남에게 한 번 가르쳐준 것은 혼자 다섯 번을 외운 것만큼 기억이 잘 난답니다.
2: 두 번째, 손과 입을 사용하세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 다 잘 외워집니다.
1: 네, 그래요. 손과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인데요. 눈으로만 외우는 것보다는 입으로 소리를 내고 손을 쓰면서 외우면 세 배나 더 잘 외워진다고 하네요.
3: 셋째, 외워야 할 내용을 좋아하는 노래의 곡에 가사를 붙여 노래로 불려보세요.
0: 잘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1: 네,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평소 시간이 되면 항상 화장실에 가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한 문제라도 답을
2: 일곱 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네요. 자기가 공부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많을 수 있겠지요. 어쩌면 학교 생활도 즐겁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3: 에너지 10개에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이 매우 높아서 시험뿐 아니라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고 우울한 만큼 성적이 안 나오니까 평소에도 우울하고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1: 네, 친구들 어때요? 방금 아홉 가지를 얘기한 데서 우리 친구들은 몇 개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개에서 두 개는 거의 시험 불안이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세 개에서 네 개가 해당된다면 약간의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개에서 일곱 개가 해당된다면 시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0: 네, 친구들 노래 잘 들어보셨죠? 그럼 방금 우리 친구들에게 어느 친구가 시험 불안을 느끼고 있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시험에 대한 불안감을 이겨내는 방법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시험 공부를 합니다. 둘째, 공부가 안될 때에는 산책이나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 기분을 바꿔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번 시험이 내 인생을 전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자기에게 자꾸만 말을 해줍니다.
1: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잘 이해되지 않거나 지루한 내용일 때 졸음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읽으면 마음의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책 속에 많은 지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지혜로운 예쁜 세상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1: 재미나는 공부방 여기서 마감 장식하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친구들 좋은 밤 되세요.
2: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3: 你把走过的路 标记进人生的字里行间。 阅读，生活。

0: 马不停蹄的干劲，一起为梦想奋斗，为幸福打拼，把宏伟愿景变成美好现实。
1: 与时代同行，中国之声。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국가주석이 브라질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0: 중공조항과 공무원이 최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간 법치선전 교황을 전개할 때 관한 조항선전부와 사법부에 제9차 오기는 전망기획을 전달했습니다.
1: 올 상반기 전국 교모이상 공업기업위원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0: 김정은이 중국 이민지원군 렬사릉군을 참배했습니다.
1: 뉴스여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강화계, 양국 운명 공동체 건설이 양호한 태세를 이어갈 것입니다. 습금형은 새로운 정세,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 글로벌 남방의 중요한 성문국으로서 양국은 역사의 정의와 문명의 진보편의 국권이 서서 글로벌 관리 체계를 개혁하고 보완하며 국제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더 큰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손잡고 대브릭스 협력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협력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단결의 기세를 수호하고 더 많은 성과를 이루게 글로벌 남방의 단결과 자강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중국은 브라질의 국제적 지위와 중요한 영향력을 깊이 중시하며 브라질이 자체 주권과 독립을 수호하고 외래 간섭을 반대하는 것을 지지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브라질의 기여를 높이 평가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보다 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건설하는 양국 운명 공동체는 적극적인 진전을 가져오고 재분야 협력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양국 간 무역액은 재차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브라질과 중국 문화의 재반 행사는 양국의 친선적 민심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졌습니다. 브라질은 중국과 인공지능, 에너지 광산 등 분야의 쌍무 협력을 강화하길 기대하며 더 많은 중국 기업이 브라질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 쌍무 협력이 다원화 방향으로 발전하며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은 중국이 2026 세계 인공지능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축하하고 개방과 포용의 인공지능 국제 협력과 글로벌 관리에 대한 습금형 주석의 이념을 높이 찬성합니다.
0: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하는 것을 선차적 과보로 삼아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법치선전교양법의 관철과 실시를 수단으로 하고 사회주의 법치 문화의 번영과 발전을 버팀목으로 하며 법치선전교양 사업체계의 건전화를 보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시하고 사회주의 법치 정신을 선양하며 법치 사회 건설을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는 데 량환 법치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지도 간부의 법에 따른 업무 처리 능력 수준과 국민의 법치 사실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전 사회가 법치를 숭상하고 규칙을 준수하며 계약을 존중하고 공정을 수호하는 량환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법치 선전 교양과 법에 따른 관리, 법치 실천에 심층 융합을 실현하고 법에 따라 나라를 전면 다스리는 사회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지합니다.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법을 보급하는가는 법률 보급 책임제를 깊이 있게 실시하고 법치 선전 교양 사업의 제도화, 규범화, 과학화 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1: 국가통계국이 7월 27일 발표한 조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 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한 3조 9,479억 9천만 원을 기록하면서 1사 분기보다 3.2%포인트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업 생산은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공업기업의 리온은 비교적 빠른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연산력 수요가 대폭 증가한 가운데 전자업종의 리온이 상반기 동기 대비 96.9% 성장하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을 8.5%포인트 견인했습니다. 그중 서버와 관련된 컴퓨터 제조, 컴퓨터 관련 장치 제조업의 리온이

0: 대폭 증가했습니다. 원자재 제조업의 리온도 상반기에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동, 알루미늄 등 요색금속 제품의 수요가 늘면서 올 상반기 요색금속업종의 리온이 99.4% 성장하고 전체 규모 이상 공업기업의 리온을 4.7%포인트 견인했습니다.
1: 1976년 7월 28일 당산에서 리터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해 100년 공업 도시가 순식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당산은 폐허 속에서 일어서 현대화 신흥 도시로 성장하면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화폭을 그렸습니다. 하북강철그룹 당강회사의 생산작업장에서 자체로 연구개발한 스마트 제강 시스템이 강철 생산 과정에 4천여 개 핵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관측하면서 주문을 정밀하게 완수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고강도 자동차용 소재, 고급 가전제품용 소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300여 종의 특수강을 생산합니다. 당시 당산에서 강철은 재해복구에 가장 필요한 중요한 물자이자 도시 경제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28일 만에 강철 생산을 회복하고 철강 산업의 초단위 규모화를 이루기까지 오늘날 당산은 국가급 강철 청정 생산 기지를 건설하고 강철 산업을 원자재 중심에서 소재 중심, 제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해 연안에는 수많은 선박들이 파도에 몸을 맡긴 채 정박했습니다. 지진 후 황무지였던 해안이 이제는 현대화 항구인 당산 항구로 일신했습니다. 조비전 항구 구역에서 부두 3단계 확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완공 후 항구에는 40만 톤급 선박 두 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당산항의 컨테이너 국내외 화물 운송은 전 세계 약 80개 나라와 지역의 262개 항구와 연결되고 에너지, 건축, 자재, 대외 무역 화물은 이곳에서 효율적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한때 폐허였던 당산은 현재 정원 도시로 거듭났고 현지 주민들의 복지는 갈수록 증진하고 있습니다. 북경, 당산 도시 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궤도 우의 북경 천진 하북은 한결도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로후 주택 단지 1235곳을 개조하고 성급 아름다운 마을 1282개를 건설했습니다. 창밖에 푸른 자연이 펼쳐지고 밖으로 나가면 공원에 들어설 수 있는 생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더 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경제 협력의 창구 도시, 환발의 지역 신흥의 산업화 기지, 수도 경제권의 중요한 버팀목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는 당사는 고품질 발전에 새로운 발걸음을 계속 내딛고 있습니다. 이곳 용접 로봇 산업 규모는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세계 국가급 중소기업 특색 직접 산업단지가 규모화를 실현해 함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환한 북경천진 과학기술 성과는 450여 건, 북경천진 기술계약 거래액은 연간 100억 원을 넘겼습니다. 산업이 번창하고 살기 좋으며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현대화 해안 도시 당산은 현재 발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0: 고품질 발전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자 정책개를 보고회 제7차 보고회가 7월 27일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농업농촌부 당조석이며 부장인 장준은 습금형 봉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시종 삼농사업을 깊이 중시하고 농업농촌 발전에서 역사적 성과를 거두고 역사적 변혁을 가져오도록 이끌었다고 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식량 생산량은 1조 4천억 건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빈곤 해탈 공약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확대한 남편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향촌마을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5차 전망계획기간 농업현대화와 농촌현대화를 일괄 추진해 농업의 효익 증대, 농촌의 활력 제고, 농민소득 증대를 힘써 실현할 것입니다. 생산량과 생산능력, 생산과 생태, 증산과 수입 증대를 일괄 추진하고 농업의 종합적 생산능력과질, 효과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상시화 대상 지원을 드팀없이 견제하고 대규모 빈곤 재발 또는 빈곤 발생을 막는 최조선을 철저히 지킬 것입니다. 천만 프로젝트의 경험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활용하며 지역 특성에 따라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아름다운 향촌마을

0: 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촌 개혁을 갈증심하게 강농해노 분홍의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1: 중국이 신청한 경덕진 수공도자기 산업 유적이 최근 세계유산 목록에 성공적으로 등재되면서 우리나라 제61호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천년 가마불이 오늘날까지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세대를 거쳐 그 불씨를 지켜온 무형 문화유산 장인들 덕분입니다. 오늘의 문화중국행에서는 경덕진 가마불꽃은 지금도 청춘이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도양리에 자리한 서가요 유적은 명나라 말기에 축조된 것으로 경덕진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되고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며 가장 규모가 큰 장작 가마 유적입니다. 오늘날 이곳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개방형 살아있는 유산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자가 서가요를 찾았을 때 50여 년간 성화백자 그림을 그려온 류국향 씨가 붓을 들고 백태우에 정성스럽게 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류국향 씨는 은퇴 후 이곳에 와서 전시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로 벌써 5년째입니다. 지금은 그의 작품에 매료되어 단골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2016년 서가요의 가마불이 38년 만에 다시 점화되었고 그 이후로 이곳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전시 활동이 상시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장작 가마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가마지휘라고 불리는 핵심 기술자들입니다. 팔순 고개를 넘긴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전승인 호가왕 씨는 일생을 가마불과 함께왔으며 지금은 표류자라고 부릅니다. 경자 수작, 도자기 브랜드 창시자 진세걸 씨는 경덕진 도자기 대학을 졸업한 후 이곳에 남아 창업하기로 진로를 결정했습니다. 진세걸 씨는 경덕진에는 도자기 업계 종사자들이 많이 모였고 평소 창작과 생산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방에서 모이던 장인들이 이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도계천 지구에는 청년 창업자 3만 3천여 명이 정착했으며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도자기 브랜드 총 4,500여 개를 육성해냈습니다. 경덕진 표류자들이 안심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경덕진은 임대료 감면, 창업 보조금 등 많은 친화적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영국 출신 도자기 예술가 메건 화이트는 저는 경덕진을 사랑합니다. 완벽한 도자기 산업 체인과 친절하고 포용적인 현지인 덕분에 본국의 문화와 동방 도자 예술을 자유롭게 융합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25년 기준 경덕진 도자기 산업 총 생산액은 1,000억 원을 돌파했으며 제품은 전 세계 수십 개 나라와 지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 고대 도자기 도시 생명력은 박물관에 봉인된 표본이 아니라 거리와 골목, 가마와 작업장, 창의적 시장 곳곳에 생생한 일상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0: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가 27일 종국 황해 발해 설세 서식지 세계자연유산 경계 조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려뇽 대련 장산군도의 설세 서식지가 세계자연유산 명부에 오르고 종국 황해 발해 설세 서식지 시리즈 유산은 2024년 이후 재차 확장되었습니다. 려뇽 반도 동부 황해 북부에 위치한 장산군도의 해로 이동하는 과정의 중요한 에너지 보충지이자 서식과 번식지이기도 합니다. 종국 황해 발해 철새 서식지 세계유산은 세계 최대의 갯벌 숲지에 위치했으며 동아시아 오스트랄리아 철새 이동 통로의 중요한 서식지입니다. 강서송 염성 북부, 남부, 상해 숙명 동탄, 산동성 동룡 황하구, 하북 창주, 남대강, 려뇽 대련 뱀섬, 로철산, 려뇽 단동, 암록 강구 등은 앞서 철새 서식지 세계 유산에 이미 등재되었습니다. 국가림업 자원국 자연보호지 관리사 자연공원 관리처 손철 처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자연유산 15개, 자연문화 복합유산 4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수가 세계 1위를 차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려뇽 대련 장산군도 철새 서식지의 세계 자연유산 등재는 황해 발해 철새 서식지 시리즈 유산의 완전성을 한층 더 높여줬으며 우리나라 육해 통합 해안 자원의 체계적 보호를 위한 중요한 실천 사례가 됩니다.
1: 간추린 공연 뉴스입니다. 인터넷

0: 정보 부문이 일부 1인 미디어가 국내외 시사 관련 내용을 게시하면서 정보 출처를 규범에 따라 표기하자는 행위에 주목하며 최근 감독 처분 강도를 높였습니다. 범경과 약정에 따라 위반 계정 3,704개를 처리하고 출처 표기 오류 누락 현상에 존재하는 짧은 동영상 4만 8천여 건을 시정하도록 사이트 플랫폼에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정보 출처 표기 기능을
1: 재해 복구 작업을 지원했습니다. 광동성 산민시의 농경지는 심각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감조씨가 27일 전역에서 대피시킨 인원은 로계로 14,014명이었습니다. 감조씨 대여현 길촌진 우원촌에서 소규모 산사태가 발생하자 길촌진은 기계와 구조대원을 동원해 장애물 제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길촌진 종합행정지법대 종만원 대장은 지질재해 발생지, 노후주택 등 위험부담 요소를 조시한 한편 순찰을 통해 각종 위험부담 상황을 적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노을의 잔여 영향으로 호남성에서 지속적인 호우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침수사항시는 전문구조팀 11개와 인력 159명을 중점 지역에 배치하고 주요 도로 구간에 대해 교통통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광지의 운영을 중단하고 선박 운항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연인수로 2만여 명에 달하는 간부들을 현장에 파견해 고위험부담 구역의 주민 가정을 방문하고 인원을 대피시켰습니다. 자흥시 조문사진 은산촌 당 총지부서기 설지강은 말 전체 인구가 1,309명인데 지질재해 위험구역과 흙집 등에서 생활하는 269명을 우선적으로 대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을의 잔류 영향이 북상하면서 하남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양산 산간지역에 위치한 휴현시는 저수지 하천, 지질재해 위험부담구역, 도심배관, 저지대 도로에 대해 조사를 전개하고 구조대원을 동원하고 홍수방지 물자를 비축했습니다. 휴현시 여민강 상무부시장은 산홍수 지질재해 관광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대피 방안을 보완해 홍수기 안전 방어선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국가중점전력공정인 연대위해 1000kV 특구압 공정이 7월 27일 전 구간 관통을 실현했습니다. 선로 총 길이가 1197km에 달하는 이 공정은 연대, 청도, 일조, 유방, 림기 등 5개 지역과 시를 경유하며 교동반도 신에너지 송출의 핵심 통로입니다. 관련 공정이 완공되면 산동성 내 친환경 전기 공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1: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장강 간선 항구의 화물 몰동량이 19억 7천만 톤에 달했습니다. 그중 컨테이너 처리량은 동기 대비 3.9% 증가한 1,421만 8천 표준 상자입니다.
0: 조선중앙통신이 7월 27일 보도한 데 따르면 조선노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이 조선조국 해방전쟁 승리 73주년을 맞아 26일 평안남도 회창군에 위치한 중국 이민지원군 렬사릉군을 찾아 렬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이민지원군은 가장 강구하고 나라의 운명과 관계되는 시기에 선일로서 조선 이민의 정의로운 전쟁을 지원했습니다. 조선 이민들은 중국 이민지원군의 영웅적 기여를 영원히 간직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방송의 강설아 김정기였습니다.

0: 시사 해설.
1: 도송 질서의 걸자. 바다 인자란 삼아 사산 호수군 소하릉 등이 세계 요산 목록에 오르면서 중국의 세계 요산 보유 총수가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태극권, 중국 전통차 제조 기예와 관련 관습, 설날 중국인들이 전통새를 경축하는 사회 실천 등 15개 프로젝트가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목록과 명부에 오르면서 그 총수가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옛성에서 민속 문화까지 실존한 고속에서 살아있는 기예까지 다양한 형식의 중국 요산은 세계 문명의 백화원에서

중국의 매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문명에 대한 중국의 깊은 중시와 보호는 세계에서 광범위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타지키스탄 대통령 산하 전략연구센터 전문가인 바 디오르 함다모프는 글로벌화 물결 속에서 중국은 자신의 전통을 대가로 삼지 않았으며 문화유산에 대한 중국과 자체 문명에 대한 자신감, 혁신에 대한 추구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국을 신시대로 이끌었다고 비했습니다. 유네스코 전 사무총장 이리나 보코바는 문화유산을 포함해서 중국은 혁신 정도를 창도하고 더 개방적인 자세로 세계 문명 전승에 조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대대손손 이어진 중화문명은 포용성을 견지하면서 세계 문명의 다양성을 수호하기 위해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체의 문명 성과를 수호하는 동시에 세계 유산 보호 사업을 위해 지혜와 힘을 이바지했습니다. 책임적인 자세로 세계 유산 영역의 글로벌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은 이미 수차나 세계 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되고 세계 유산 대회를 두 차례나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산위원회 의장국 담임 기간 다국 공동 신청과 공동 고고화, 문물 보관, 인재 양성, 학술 교류를 추진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인류 문명의 공동 교육을 수호했습니다.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이 공동 신청한 실크로드, 장안천산 회랑의 도로망이 세계 유산 목록에 오르고 도낭 연구원과 여러 나라 기구가 공동 추진한 도낭 문물 디지털화 연구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도낭 문물의 클라우드 만남을 성사시켰습니다. 13개월간 지속된 상해 박물관의 피라미드의 정상, 고대 애굽 문명전이 유치기 제조의 장인 정신을 깊이 느꼈습니다. 평요 예성에서 국외 관광객들은 푸른 벽돌과 회색 기와 사이에 숨은 중국식 미학을 음미하고 북경 고궁 천단 등지에서는 문물 고적 속에서 화합과 공생의 동방 철학을 깨닫고 있습니다. 설날 폭죽 소리에 맞춰 서로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은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프로 진행을 맡은 유성민입니다. 오늘의 학습 시간 권에는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번색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리고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녹색 연료 운수 회랑을 구축한 상해 길림 요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정식
2: 青年宇航动力 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그린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강휘입니다. 먼저 클라우드로 연결된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집권당인 중국 공산당은 줄곧 법치 건설을 중시해왔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가는 당주황은 전면적 의법 치국을 네 가지 전면 전략 포치의 중요한 부분으로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19차 당대회 이후 주황 전면 의법 치국 위원회를 설립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건설을 추진해 역사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위대한 행정에서 습근평 법치 사상이 형성됐습니다. 이는 신시대 10년 법치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 성과입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전면적 의법 치국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습근평 총서기가 좋아하는 전고에 대한 해석을 통해 습근평 법치 사상의 요지와 정수를 함께 배우고 터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국인대 대표 2970명을 향해 장엄한 헌법 선서를 했습니다.
2: 我宣誓忠于中华人民共和国宪法，维护宪法权威，履行法定职责。
1: 이는 세종국 창건 이래 새로 당선된 국가 지도자가 전국인민 대표대회에서 헌법 선서식을 진행한 선례이자 세종국 사상 국가 주석이 처음 헌법 선서를 진행한 것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법치 건설을 단독으로 한 개 부분을 내와 전문 논술과 전문 배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당대표 대회 사상 처음입니다. 이는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황의 법치 건설에 대한 깊은 중시를 충분히 보여줍니다. 그럼 오늘은 전면적 의법 치국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여러분과 세 가지 과제를 교류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면적 의법 치국이란 무엇인가? 둘째, 무엇 때문에 반드시 전면적 의법 치국을 실천해야 하는가? 셋째, 전면적 의법 치국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우선 전면적 의법 치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3: 法治之端义，全面依法治国就要坚持依法治国。

依法执政，依法行政共同推进，坚持法治国家、法治政府、法治社会一体建设。

0: 방금 들으신 것은 2015년 9월 22일 미국 워싱턴주 현지 정부와 미국 우호단체 합동환영연회에서 간 습근평 주석의 연설 중 일부분입니다. 연설에서 습근평 주석은 순자의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법은 지국의 시작이다. 그렇다면 이 전고는 오늘날 법치중국 건설에 어떤 새로운 개발을 가져다 줄까요?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곁

0: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연료 운수 회랑을 구축한 상해 길림 료능의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정에서 분발하자.

0: 상해국제해운 친환경 연료 지속 가능 발전 대회가 최근 개최된 가운데 상해 길림 료능 등 세 지역이 친환경 연료 운수 회랑 공동 구축 프로젝트를 가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길림성 도남에서 생산하고 대련항에서 중개 보관하며 상해항에서 연료를 공급하는 친환경 메탄올 전 산업 사슬이 완전히 개통될 예정입니다. 소개에 따르면 상해 길림 료능은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북부 메탄올 남부 운송 국가급 친환경 연료 운송 회랑을 조성했습니다. 상해 전기는 길림성의 풍부한 풍력 태양광 생물 자원을 바탕으로 도남 친환경 메탄올 프로젝트를 건설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 운영을 실현하여 전체 친환경 연료 운송 회랑의 생산 역량 기반을 견고히 다졌습니다. 길림성에서 생산된 친환경 메탄올은 육로를 통해 대련항으로 운송하여 중개 보관 후 전용 케미컬 탱커로 환적됩니다. 이후 동부 연안 항로를 따라 남하하여 료능 항무 그룹의 성숙한 저장 운송 체계를 토대로 집중 창고 보관과 통합 배분을 완성합니다. 이는 북부 친환경 생산 역량과 동남 연안 해운 시장을 잇는 핵심 중개 중추를 구축하여 전 구간 물류의 효율적인 집산을 지원합니다. 친환경 메탄올이 상해항에 도착하면 상해 항무 그룹의 전문화된 항만 작업과 친환경 연료 공급 봉사 체계를 바탕으로 최종 공급 응용이 이루어집니다. 상해시 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처 왕대군 부처장은 동북 지역에서 상해까지 관련 부문이 성직할시를 넘나드는 협력 기제를 구축하여 친환경 연료 운송 회랑의 생산 운송 보관 공급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산업망을 관통시켰다며 이는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 체계를 풍부하게 하고 상해 국제 해운 센터의 저탄소 친환경으로의 전환에 조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향후 각 측은 친환경 연료 공급망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지역 간 산업 연계를 통해 친환경 연료 산업의 발전을 견인함으로써 상해의 국제해운 친환경 연료 공급센터와 거래센터 건설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울러 상해는 친환경 선박 연료 국제 인증 체계 사무센터의 설립과 가동도 이미 추진했습니다. 교통운수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10개 부문이 공동 발표한 상해 국제해운 친환경 연료 공급센터 및 거래센터 건설을 지지할 때 관한 실시 방안에 따르면 상해시는 2030년까지 국제 친환경 연료 공급센터와 거래센터의 초기 건설을 완료할 것입니다. 그중 보세 액화천연가스 공급 능력은 100만 립방미터급을 돌파하고 메탄올과 바이오 연료 등의 공급 능력은 100만 톤급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이었습니다.
1: 땅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0: 이어 AI로 말씀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른버러 국제 에어쇼에서
2: 느낀 하나인 올해 에어쇼에는 전 세계 1600여개 업체가 참가했고 전시 면적은 50만 평방미터로 표준 축구장 78개에 해당합니다. 완제기 제조 엔진, 소재 공급, 정비 봉사 항공전자, 디지털 시스템, 친환경 항공 기술 등을 아우르는 기업들이 모여

신공산업전 자체 자수를 거의 모두 포괄했습니다. 수많은 전시 부스를 아울러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점점 더 두드러지는 중국 요소였습니다. 중국 상용 비행기 유한회사 부스 앞에는 C-909, C-919 기종과 함께 개발 중인 C-929 광동체 여객기 모형이 가지런히 전시됐습니다. 해외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모형을 살피며 직원들과 기체 성능, 시장 전략, 미래 협력 가능성 등을 논의했습니다. 항공업계 베테랑이자 상업 고문인 제프 트로아는 중국 직원, 중국 제조 기술 그리고 전체 제조업의 발전 속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이제 중국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민항기를 제조하기 시작했고 중국이 제조한 비행기는 보잉 737MAX와 에어버스 A320 시리즈의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으며 비용 측면에서 더 큰 우세를 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특히 단순히 한 대의 비행기 자체보다 전체 산업 능력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비행기 제품뿐만 아니라 물류와 항공 전기 산업 체계까지 모두 선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협력에 대해 트로아는 항공 산업은 완전한 수직 계열화를 이루기 어렵다며 이 산업 자체가 본래부터 글로벌 협력의 산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사한 관점은 에어버스 전시 구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항공 대기업인 에어버스는 파른버러에서 가장 넓은 전시 공간 중 하나를 운영하면서 쉴새 없이 전 세계 고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에어버스 글로벌 수석 부사장이자 중국 민항기 상업 담당 책임자인 왕채는 중국은 이미 에어버스의 세계 최대 단일 국가 시장이 됐다면서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내륙 지역에서 운항 중인 에어버스 비행기는 2,334대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1985년 중국은 첫 에어버스 기체를 도입했습니다. 왕채 부사장에 따르면 지난 41년간 에어버스는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세계를 위해 나는 발전 리념을 지속해 왔습니다. 천진 A320 시리즈 종합 조립 라인, 청도 항공기 전숙 명주기 봉사센터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국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에어버스는 중국 내 생산 제조, 공사 보장, 산업 협력을 아우르는 완전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이제 중국은 에어버스 글로벌 산업체계의 핵심 구성원이 됐습니다. 왕채는 에어버스는 중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이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이 세계로 나아가는 데도 기여하면서 중국과 유럽 동맹 산업 협력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잡하고 다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그는 장기주의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위대한 협력은 순경 속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손을 잡고 전진하는 것이라면서 진정 훌륭한 다리도 화창한 날에만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풍파가 거센 상황에서도 서로를 연결해주는 것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빈번하게 관세 몽둥이를 휘두르고 지정학적 요인이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망을 지속해서 흔들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은 완제기 제조, 엔진 항공전자, 복합소재, 정밀 가공 등 수많은 공정을 아우르는 대표적인 첨단 제조업으로서 그 누구도 단독으로 전체 산업망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협력은 이 산업의 가장 선명한 바탕색입니다. 로이터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파른버러 에어쇼에는 약 20개 중국 기업이 참가해 티타늄 스폰지, 티타늄 잉곳 등 항공 금속 소재부터 세라믹 브레이크 패드 등 핵심 부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며 항공 제조 산업망의 여러 공정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항공 분석가존 스트릿밴드는 중국 기업들이 국제시장과 적극적으로 연계하며 제품을 소개하고 능력을 과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글로벌 항공 산업 체계에 본격적으로 편입하려는 의지를 느꼈다고 전했습니다. 스트릿밴드는 글로벌 항공사들은 중국 제조사가 신뢰할 수 있고 성능이 우수한 항공기를 제공하기를 기대하고 중국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정비, 공사, 운영 보장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비행 시범이 끝난 후 인파가 점차 빠져나갔지만 전시관 안의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파른버러 에어쇼 현장에서 사람들은 산업망의 탈동조화가 아닌 복잡한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당.
1: 안녕하십니까.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연변 아줌마 함께 배워봅니다. 이 노래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의 리광일 가수가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엔지 롱마이 APP, 그리고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엔지 롱메이 앱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청취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생방송실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예,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입니다.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아, 역시 이 노래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가 부른 노래가 되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79319번입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배우셨다면, 알고 계신다면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793-19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연변 아줌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사가 필요하시면 그 사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줌마 일 잘하고 꿈이 많은 염현 아줌마 고향 멀리 낯설은에서 현철 양모 자랑 많던 사 네, 2절이 끝나고 1절의 후렴구가 한번 반복됩니다. 아, 연변 아줌마, 아, 연변 아줌마.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입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자, 아래는 1절부터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줄 보겠습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올라갑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들립니다. 동네에서 효부라고 소문 놓던 얼마나죠? 자, 앞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합시다.

두 번째 안은 올라갑니다. 현명 얼마나죠? 두 개 다릅니다. 자, 다 같이 1절 불러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오늘도 꿈속에서 별을 찾는다네. 마지막 찾는 빨리 합니다. 별을 찾는다네 들립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1절.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노래방 번호가 79147번, 79147번입니다. 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연길 융합매체중심 앱, 옌지롱매 앱과 그리고 칭팅 FM 라디오 앱 두 곳을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라디오가 없으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청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변 아줌마 2절 부분 함께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네, 노래한마당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리광일 가수의 연변 아줌마 함께하는 사이 약속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147번, 79147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해 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 습근평이 최저선 사유로 중대한 위험을 적극 방지하고 해소하자를 주제로 한 성급 부급 주요 지도간부 연구토론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사회 거버넌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풍교 경험을 견제하고 발전시키며 평안건설 사회협동기제를 완비함으로써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능력과 수준을 원천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현실이 세계적으로 빠르고도 극심한 변화가 일어남과 더불어 불안정 요소와 위험 요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복잡하고 준엄한 외부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개 큰 국면, 발전과 안전이라는 두 가지 큰 일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중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전 국면을 총괄해 각종 위험의 연쇄적 영향이나 연동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합니다. 해외 리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해외 중대 프로젝트와 인원 기구의 위험, 대중 디테일의 위험, 소극 부패의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당이 실제 상황에 근거해 내린 중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전 당은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 사상, 정치, 행동면에서 자각적으로 당주안과 고도의 일치를 유지하고 당의 단합과 통일을 자각적으로 수호하며 당의 정치 규율과 정치 규칙을 엄수하고 인민과의 혈연적 연계를 시종 유지해야 합니다. 중화민족은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관건적인 시기에 처해 있고 우리의 개혁과 발전은 난관을 극복하고 돌파해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의진취하고 분발 정진하며 관건적인 시각에 한몫할 수 있는 간부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8차 당대회에 우리는 부패 척결 투쟁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했지만 철저한 승리를 이룩하지는 못했습니다. 부패 척결 투쟁의 정세는 여전히 준엄하고 복잡함으로 무관용의 태도로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결심이 동요되거나 부패를 타격하는 강도가 약화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패

0: 부패척결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려는 강한 의지와 일념을 가지고 부패척결 투쟁의 난관 돌파전과 지구전을 결연히 잘 치러야 합니다.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것은 각급 당위원회, 정부와 지도 간부들이 정치적 책무이기에 직분을 다해 중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해소하는 사업을 실제적으로 꼼꼼하게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위험의식을 강화해 대세를 살피고 대국을 고려하며 정세의 발전 추세와 그 속에 숨겨진 위험과 도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위험 해소 능력을 높여 복잡한 현상으로부터 본질을 파악하며 그 핵심을 포착하고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과단하게 결책하며 능란하게 대중을 인도 조직하고 각 방면의 역량을 통합하고 과학적으로 배치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리론 수양을 강화해 막스주의 기본 리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습득하고 통달하고 실천하며 그 속에 일관된 변증법적 유물론의 세계관과 방법론을 장악하고 전략적 사유, 역사적 사유, 변증법적 사유, 혁신적 사유, 법치적 사유, 최저선적 사유 능력을 향상시켜 복잡 다단한 모순 속에서 법칙을 파악하면서 끊임없이 경험을 쌓고 재능을 키워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입니다. 이번 주에는 황보경학 작사 작곡의 AI 기술로 제작한 아버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동서고금을 올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연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계속하여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단편소설 로인과 바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8번째 시간입니다.

0: 아침에 소년이 오두막 안으로 들어와 보니 로이는 잠을 자고 있었다. 그날은 바람이 거세어서 작은 배들은 바다에 나가지 못했다. 그래서 소년은 늦잠을 자고 오늘 아침도 전과 같이 로인의 오두막 집을 보러 왔던 것이다. 소년은 로인이 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의 손을 보고는 울기 시작했다. 그는 커피를 가지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살그머니 밖으로 나왔다. 길을 내려가는 동안 그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어부들이 많이 모여서 배 옆에 메어놓은 것을 쳐다보며 구경을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속으로 들어가 그 뼈대를 가늠하기도 했다. 소년은 내려가진 않았다. 이미 가서 보았기 때문이었다. 어떤 어부가 자기 대신 배를 점검하고 있었다.
1: 령감님은 좀 어때?
0: 그중 한 명이 소리쳤다.
2: 주무세요.
0: 소년이 대답했다. 자기가 울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도 아무렇지 않았다.
2: 아무도 깨우지 마세요.
1: 콧등에서 꼬리까지 18피트나 되는데.
0: 하고 뼈를 재어보던 사람이 소리를 쳤다.
2: 그럼요.
0: 소년이 대꾸했다. 그는 테라스 식당에 가서 빈 깡통에 커피를 한 잔 담아달라고 했다.
2: 우유와 설탕을 많이 넣고 뜨겁게 해주세요.
1: 그 밖에 더 필요한 건 뭐가 있니?
2: 아니, 됐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잡수실 수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다시 올게요.
1: 굉장한 고기야.
0: 하고 주인이 말을 하였다.
1: 그렇게 큰 놈은 본 일이 없는걸? 어제 내가 잡은 두 마리도 아주 근사했어.
0: 그까

하지. 제가 타곤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말한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뭐 좀 마시진 않을래? 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산티아고 할아버지를 깨우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또 올게요. 영감님한테 내가 참 안타까워하더라고 전해주렴. 고맙습니다. 소녀는 뜨거운 커피를 들고 로인의 오두막집으로 가서 로인이 잠을 깰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다. 한번 잠이 깨는 듯 하더니 또 곤히 잠들어 버렸다. 커피가 다 식어버렸다. 그래서 소녀는 조용히 밖으로 나와 커피를 끓일 나무를 빌리기 위해 길 건너로 갔다. 드디어 로인이 눈을 떴다. 일어나지 마세요. 소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것을 마시세요. 소년은 커피를 잔에 따랐다. 로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마셨다. 마놀린, 내가 그놈들한테 지었다. 정말 난 지고 말았어. 할아버지가 그놈한테 진게 아니에요. 그 고기한테 진 것이 아니에요. 그야 그렇지. 사실이야. 나중에 그렇게 되었어. 페드리고가 배하고 연장을 손보고 있어요. 고기머리는 어떻게 할까요? 페드리코에게 잘라서 고기덫이나 만들라고 하지. 주둥이는요? 내가 갖고 싶으면 가지려무나. 갖고 싶어요. 다른 일도 여러 가지 계획할 것이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찾았었니? 물론이죠. 해안 경비선과 비행기까지 출동했어요. 바다는 운이 없어. 이젠 운이 다 됐나 봐. 그까짓 운이다 뭐예요? 소녀는 리에 할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을 했다. 운은 내가 가지고 올게요. 집에서 뭐라고 할것 아니냐.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어젠 난 두 마리를 잡았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같이 나가요. 아직도 난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요. 좋은 작사를 구해서 언제나 배에 갖고 다녀야 해. 날카로운 날은 낡은 포드차의 스프링을 갈아 만들면 되지. 구아나바코에 가서 갈아오면 된다. 끝은 뾰족하게 날카롭게 갈아야 하고 부러지지 않게 잘 달구어야 해. 내 칼은 부러져 버렸어.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언제나 즐거운 만남이 되기를 기원을 하면서 명작을 만나다 오늘 여기에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주위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요, 스스로 나는 성격이 원래 솔직해서라면서 타인에게 지적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때론 매력적일 수 있지만요, 타인의 단점에 솔직한 것은 그저 무례할 뿐입니다. 만나고 집에 오면 왠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관심이라고 말하면서 예의 없는 질문을 일삼는 사람도 멀리해야 됩니다. 결혼 언제 하니? 취업은 했니? 아기 안 갔니? 네, 압박형 면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물음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애정이 담긴 걱정은 조용하고 신중하지만요, 애정이 없는 걱정은 시끄럽고 경박합니다. 차미령 가수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축원합니다. 띄워드립니다.

네, 라디오도 없고, TV도 없고, 자동차도, 배도 존재하지 않던 시절, 북극에서 태어난 이누이트들은요, 여기서 이누이트는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날고기를 먹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분명 온 세상이 얼음 덩어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따스한 바람, 봄날의 만발한 꽃은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여러분도 그럴지 모릅니다. 북극에서 태어나 아직 한 번도 그곳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온 세상이 차가운 얼음 덩어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선을 돌리면요, 분명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서는 따스한 바람이 불고 꽃들이 피고 있을 겁니다.

내 가족은 당신이 일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 친구들은 당신이 연인과 함께 할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하고요. 연인은 당신이 집에서 있을 때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합니다. 타인이 바라보는 건 그저 나의 한 조각일 뿐 누구도 모든 모습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불완전한 시선에 내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내 옴살 떨지 말라는 말이 정말 때로는 서운하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혹은 번개를 맞아도 강도 9의 지진으로 집이 두동강 난다고 해도 삶은 계속됩니다. 다달이 전기요금을 내야 하고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하듯이 삶은 게임처럼 아무 때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 없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해도 원치 않는 불행을 겪고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전 재산을 전화 한 통 속에 날리는 사람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평생을 불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의 불행이 가장 아픈 것인지 경쟁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내려놓을 수 없다면 끝까지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겠죠. 슬퍼하되 서러워하지는 마시고요. 스스로 위로하되 비참하게 여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은 일도 인정하고요. 네, 억울한 일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에도 결코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다음 곡입니다. 한미자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

어떤 최고급 뷔페에 간다 해도 모든 음식을 우리가 다 먹어볼 수는 없거든요. 네, 배는 불러올 것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올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접시에 담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입맛에 따라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로 접시를 채워가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가장 원하는 일들로 삶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접시에는 무엇을 올려놓으시겠습니까? 네, 현철 씨가 부른 노래입니다. 친구여.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길종합방송 조선어 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现在是午夜11:30，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

0: 纵横派 FM91.4 延吉综合广播。
1: 不敢回看，做苦又盼不自然的暗自喜欢。

0: 9: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上我从此不爱，爱上我重复伤害，抛弃你忘记我的爱，爱上我从此不爱。

0: 在是凌晨1:30，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在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0: 现在是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综合广播。

一百年有多少绝人之路都被你化作